비 내리는 건 좋아하지 않아도요. 비가 그치고 햇빛이 비추기 전 이렇게 살짝 그레이한 날씨를 좋아하는 분은 꽤 계시더라고요. 뭐 사실 비도 내릴 때보다 그치고 난 후가 더 예쁘잖아요. 빗방울이 나뭇가지 끝이나 창문에 맺혀서 반짝일 때 그럴 때 말이죠. 지금 잠깐 한번 바라보시죠. 비가 그치고 맺혔던 빗방울이 사라지기까지 시간으로 따지면 진짜 얼마 되지 않을 텐데요.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카페 창가에 앉아서 빗방울을 좀 감상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요. 우린 늘 뭐에 쫓기는 사람들처럼 발걸음을 재촉하기 바쁜데요. 오늘은 잠시라도 아무의 방해도 받지 말고 투명한 빗방울과 축축한 공기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권인 목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존 바게스 Back My Life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목요일 순서이자 주말권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곡이었고요. 이 주말권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비가 지금 뭐 그친 곳도 있고 내리고 있는 곳도 있고 이쪽 지역은 소강 상태인데 지금 다시 잠깐 조금씩 다시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양은 아니고요. 예. 좀 흩뿌리는 정도. 예, 우산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되게 하는 그 정도 지금 뿌리고 있는데 아주 그레이하고 습하고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날씨 좋아하십니까? 8369님 주룩주룩 오는 비를 좋아하는 1인 출첵요. 이런 날은 카페 창가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며 놀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런 날은 차 한잔 마셔줘야 돼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느낌에서는. 아, 설 점식님, 비가 오고 나니 나무의 초록색이 더욱더 짙어졌더라고요. 풀냄새, 꽃향기도 더 진해지고요. 하셨습니다. 네, 모든 것들이 더 짙어지고 선명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런 계절이죠. 네, 막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따지면 지금 약간 그 이 계절이 고등학생 정도 될까요? 네, 마구 자라나고 있는 중고등학생 정도 될까요? 초여름이니까, 그죠? 자, 목요일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여러분? 촉촉히 지금 가고 계십니까? 아침 일상을 좀 나눠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콩은 공짜고요. 오늘은 차준커, 차디가 보내준 커피뿐 아니라 차준식, 차디가 보내준 식품, 해물 밀키트 세트, 닭가슴살 세트, 그리고 차준치, 차디가 보내준 치약, 칫솔 세트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은요, 직관적인 선곡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돼요.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페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페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셨어요. 아, 예. 뭐 이런 거에도 또 이렇게 또 웃음을 터뜨려 주시고 참 후하고 마음이 여유로우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두 분께는 차지가 준 치약 세트, 치약 칫솔 세트죠.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관적인 선곡인데요. 0313님이 청해 주셨어요. 레디스의 Pieces of Me.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커피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프랑스의 한 테니스 선수가 경기 도중 갑작스럽게 경기장 밖으로 달려나가서 화제입니다. 이날 이 선수는 경기 도중 불현듯 행동을 멈추고는 주심을 애타게 불렀는데요. 그러고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이러다가는 코트에서 큰 실수를 할 것 같다. 라고 말한 뒤에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경기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테니스 경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세트 사이에만 화장실 이용이 허용되지만요.

이날 심판은 너무나도 심각해 보이는 그의 낯빛에 예외적으로 허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경기는 결국 3대0으로 지고 말았지만요. 문제를 잘 해결한 선수는 누구보다 환히 웃으며 아침부터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경기 중 복통이 더 심해져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사과를 전했다고 합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그 고통 잘 안다. 이건 예외로 허용해주는 게 맞다라며 우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긴박한 상황인지 그죠? 네. 자, 호주에서 한 농부가 중요한 전화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야 받아서 화제입니다. 호주 퀸즐랜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이 부부는 작업을 하던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이 소밥을 주고 있던 터라 상대방의 말을 다 알아들을 새도 없이 지금 소 300마리에게 사료를 주고 있는데 애들이 다 나만 기다리고 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해달라라며 거절을 했는데 잠깐 5분이면 된다는 상대의 말에도 안타깝지만 나중에 전화해달라. 소밥을 줘야 한다. 라며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고요. 그런데 이 전화를 건 상대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복권회사였고요. 전화를 든 소식은 다름 아닌 180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됐음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하네요. 뒤늦게나 소식을 들은 부부는 무척이나 깜짝 놀라며 앞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무조건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나도 앞으로 오는 전화는 다 받아야겠다. 왜 나한테는 저런 전화가 안 오냐? 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이 전화 안 받는다고 복권 당첨된 게 취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조금 좀 소밥 먹인 후에 예, 그다음에 이제 파티하면 되는 거죠. 야, 180억. 네.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들었습니다. 5342님이 청해 주셨고요.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이었습니다. 남계숙님은요. 오늘은 멸종위기의 사랑이라고 하지 말아요. 샤디. 멸종위기의 사랑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했었죠. 오늘은 안 그랬죠? 멸종위기 사랑이라고 잘 읽었죠. 네. 그래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네요. 네. 요런 지적, 저는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발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실수를 이렇게 만회하고. 심 올리비아 수영님인데요. 네. 그럼 전화 받자마자 180억 당첨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야죠.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 시작됐고요. 차준커, 차준식, 또 차디가 보내주는 여행이죠. 차준여. 네. 한강 유람선 탑승권, 부산 선셋 크루즈 상품권, 케이블카 탑승권, 그리고

그러니까 뭐 사실 위치상으로 보면 노지현 님이 뭐 부장일 수도 있고 뭐 부사장일 수도 있고 뭐 에. 그래요. 뭐 중요한 위치에 계시네요. 근데 뭐 조만간 또 새로운 직원을 구하시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힘내시라고 응원의 차준식 보내드립니다. 네. 박영주 씨는요. 물 내릴 때 추아 하니까 화장실에 틀어두나 봐요. 추아. 네. 여기 뭐 그냥 계속 양 옆에서 그냥 추아 추아 추아. 그렇죠. 아,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아. 아, 이렇게 또 색다른 해석 같은 거 저는 이런 거 상당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색다른 해석. 자, 페럴 윌리엄스인가요? 그냥 페럴인가요? 토리 켈리가 함께 불렀어요. I Say a Little Prayer. 김영규 씨가 청해 주신 곡이고요. 푸시캣 도즈의 스웨이까지 이어집니다. 황교문 님이 청해 주셨어요.

Farrell과 Tori Kelly의 I Say a Little Prayer, Pussycat Dolls의 Sway까지 들었습니다. Farrell Williams가요? 뭐 어쨌든 뭐 본인을 Farrell, 어쨌든 Farrell Williams 이렇게 뭐 두 가지 이름 다 사용하나 봐요.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0514님. 저 카페 사장입니다. 저희 카페 화장실에 항상 라디오를 틀어두는데 혹시 저희 카페 얘기는 아니겠죠? 찔려서 지금 바로 매장에도 라디오 틀었어요. 아, 그래요. 네, 괜히 뭔가 잘못한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하셨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네, 바로 매장까지.

9920님인데요. 왜 아가들은 잠이 없는 걸까요? 저희 아기 FM대행진 시작할 때 깨서 지금까지 자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런 아기 달래느라 잠이 쏟아지지만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요. 남편은 오늘 월차 내고 쉬는 날이라 그런지 음악 앨범을 시작해도 일어나질 않네요. 분명 아기가 칭얼대는 소리 들릴 텐데, 아기랑 저랑 둘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느낄 텐데 꿈쩍도 하질 않아요. 설마 라디오 쇼 시작해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자, 라디오 쇼 시작할 때는 일어나시겠죠? 자, 이분의 목소리가 안 일어날 수 없는 목소리죠. 라디오 쇼의 DJ는 누구일까요? 오늘 퀴즈입니다. 1번 윤정수, 2번 박명수, 3번 배철수, 4번 고수. 노래 들려드린 동안 정답 주시면 돼요. 추첨 통해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6: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5: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6: 세종 기프트.
7: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히사이 시저의 어느 여름날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식단 파트너 특근 파티에서 닭 가슴살 세트,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온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어른아이 모두의 상처 보호 드림패치에서 별모양 컬러 반창고, 주식회사 트라이몬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미스트, 곰팡이 뿌리까지 싹 아스토니쉬에서 곰팡이 제거 클리너,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세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비건 전문 우브레도 배치찬에서 시식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3초 보리차,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디아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0: 통계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배차할 땐 어디?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신박한 지식들을 환영합니다. 청취자들의 집단 지성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좋은 신박한 잡학사전 알자 신잡

자, 다양한 잡학 정보들과 함께하여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공짜인 콩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잡학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부산 선셋 크루즈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의 스트로베리 문 들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알찬 정보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309님. 차디가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살고 싶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달팽이는 하루에 약 1.5m를 이동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정원달팽이란 달팽이는 1초에 약 1.3cm를 이동해서 1시간에는 약

오, 꽤 멀리 가네요. 달팽이가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들이 생각보다 부지런히 다니고 있었어요. 차디보다 많이 움직이는데요. 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도 있죠. 야, 생각보다 훨씬 많이 움직이는구나, 달팽이들이. 그러니까 모든 달팽이들이 다 비슷하겠죠. 예. 위에 뭐 집 얹고 다니는 애들이나 뭐 민달팽이나 다 비슷하겠죠. 예. 다 달팽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루에 한 1.2km, 1.2km면 와, 꽤 먼데?

차지하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머리 쪽이라네요. 그래서 얼굴 쪽으로 모이는 거랍니다. 머리 위로 손을 들면 거기가 제일 높은 줄 알고 거기로 모인대요. 저도 이제 두 손 들고 다니려고요. 오, 이거 완전히 새로운 정보인데요. 아, 이게 그러니까 그 날아드는 애들이 이제 주로 수컷들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도 막 암컷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 날파리야. 내가 제일 높은 곳에 나는 거주하지. 뭐 이러면서 일단은 그 사람에게 제일 높은 곳은 이제 머리 쪽이니까 손을 내리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손을 딱 위로 올리면 손 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이거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진짜? 오, 신기하네. 에. 참, 날파리들도 이 수컷들은 참 열심히 사네요. 그렇죠? 그 참. 관심 받고 싶어서, 관심 받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날벌레 수컷들 응원합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저는 손을 들고 다닐 겁니다. 4566님, 차디 가끔 내가 왜 이러지 싶은 순간이 있죠. 나도 내가 이해 안 될 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해 안 되는 내 습관 뭔지 아세요? 찾으려고 하는 물건 손에 들고 찾기, 이유 없이 습관처럼 냉장고 문 열었다 닫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 배 안 고픈데 계속 뭐 먹기라고 합니다. 저도 다 해당되는데 차디는요? 아셨습니다. 저는 이 중에 한 1.5개 정도? 배 안에 그 뭐가 들어 배 안 고픈데 뭔가 이렇게 좀 달달한 게 땡기고 좀 디저트. 아, 저는 예전에 디저트를 안 먹었거든요. 밥 먹은 끝이었는데 더 뭐 생각도 안 나고 요즘 자꾸 이렇게 달달한 게 땡겨가지고 문제입니다. 요건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요것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심하진 않은데 그래서 한 1.5 정도를 하죠. 저는 그래서 이런 문자를 좀 받아보려고 해요. 내가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내 습관이나 행동 어떤 게 있으십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들은 문자 샵8910 공짜인 콩으로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서 차준여, 차디가 보내준 여행 한강 유람선 탑승권과 제부 아일랜드 케이블카 탑승권, 부산 선셋 크루즈 탑승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내 습관이나 행동. 약간의 뭐 고백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루커스 그램의 Drunk in the Morning.

루커스 그램의 Drunk in the Morning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바로 만나볼까요? 장은숙님, 자꾸 혼잣말을 해요. 일하면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세탁기가 나 부르네, 뭐 이런 말을요. 독백 형식에. 3349님,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 것 뻔히 알면서 괜히 열어보게 됩니다. 이게 버릇처럼 좀 열어보게 되기는 해요. 그런다고 뭐 새로 뭔가 마법처럼 생겨나지는 않을 텐데. 7347님, 아내가 말만 하면 나 아니야 라고 하는 습관이요. 그리고 미안해

이럴 시간 없죠. 네. 김성철님, 밥 먹으면서 그 다음 끼니 뭐 먹을까 고민해요. 저만 그런가요? 아이, 뭐, 그쵸. 뭐 메뉴 정하는 거 큰 고민거리죠. 4106님, TV 채널을 계속 돌려요. 딱히 뭘 보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채널을 낮은 숫자부터 계속 위로 올라가곤 합니다. 다들 그러시는군요. 요즘 뭐 채널도 워낙 많으니까.

아, 그러십니까? 내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내 삶을 또 태클했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에, 그거에 대한 또 확인 들어가십니까? 5131님, 아내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바짝 긴장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기억부터 더듬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셨어요. 아내분의 친절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거 뭐지 도대체? 이 친절, 이거 뭐지? 라는 느낌, 적인 느낌. 2098님, 전 운전할 때 앞차나 지나가는 번호판 숫자 덧셈하는 습관이 있어요. 안 하려고 해도 습관적으로 보게 되면 해요. 6개 숫자를 더하기 위해서 합까지 내요. 아,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해요. 이상하죠. 하셨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앞차가 이제 그 다른 쪽으로 훅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뭐 지금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지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계속 빠르게 이렇게 뭐 암산하고 이러는 거. 네. 이 습관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2507님, 정적이 흐를 때 코를 훌쩍여요. 정적 흐르는 순간이 살짝 무한해서. 아, 그래요? 정적이 흐를 때 훅적이는 소리만 들리면 이게 더 무한해지지 않을까요?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막 이러면? 네. 구연범 씨, TV 틀어놓고 핸드폰 봐요. 그래서 맨날 혼나요. 아, 그래요. 네. 안선영 씨, 횡단보도 건널 때 그물 안 밟아요. 그게 뭐라고 깡충깡충 뛰어가는지. 근데 반대로 그물 꼭 밟아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꼭 밟으면서 건너가시는 분들도 있죠. 4884님, 저는 꼭 계산하고 나면 종이 영수증을 받아요. 잘 보지도 않는데 안 받으면 좀 허전하달까? 아, 그렇습니까? 전희환님, 저는 말 끝에 항상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은 항상 알아 라고 하고요. 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영어에도 있잖아요. 이놈쌤, 그게 나 무슨 말인지 알지? 예. 이게 뭐 언어가 달라도 문화권이 달라도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쓰는 것 같아요. 2602님, 김동찬입니다. 전화 끊을 때마다 그래 조만간 한잔하자 하고 끊어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듯. 이게 뭐 이게 버릇처럼 우리가 밥 한번 먹자, 한잔하자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죠.

심심치 않게 요즘 듣고 있습니다. 달팽이가 이렇게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는 아이디였나요? 그랬었나요? 아무래도 이게 좀 비 오고 난 후라 얘네들이 좀 축축한 데 많이 다니잖아요. 보통 이제 메말라 있는데 근데 달팽이들이 이제 거리도 좀 이렇게 젖어 있고 하니까 좀 나가볼까 하면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그 지렁이들도 많이 나오죠. 팔당 쪽이나 뭐 어쨌든 이렇게 그 공원에 가시거나 가실 때 달팽이들 한 번씩 구경하시고 좀 피해 다니시고요. 웬만하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팔당 통신원이라고 하셨는데 7807님 달팽이 구조대 느낌도 좀 있습니다. 멀티비타민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0424님 집에서 떨면서 듣고 있어요. 아침에 둘째가 오늘 비가 오니 우산을 챙겨가야겠다길래 오늘 비 소식 없어. 밖에 사람들도 우산 안 쓰고 다니잖아. 그냥 가 하고 엘리베이터에 밀어 넣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비가 오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셨겠죠? 너무 무서워요. 아 그래요. 화 나셨겠네. 둘째님 화 나셨겠네. 제가 보기에 어떡하죠? 차준치 드릴게요. 차디가 준 치약 세트, 치약 칫솔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BTS의 다이너마이트 들을게요. 9527님이 청해 주셨네요.

계십니까? 9193님, 극장 왔는데 관객이 저랑 한 명밖에 없어요. 저분만 없으면 나 혼자 보는 건데 하셨습니다. 아니, 저 아무리 이른 시간이라도 그렇지 딱 두 분만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 큰 극장 안에 나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분 정도는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예, 저는 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95995님, 지금 건강검진 받으러 동네 내과였는데요. 혈압이 갑자기 140이 나왔어요. 평소엔 안 이런데 긴장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심호흡하고 다시 측정하라는데 어떡하죠? 콩닥거림이 멈추지 않아요. 더 뛰어요, 심장이. 그럼 잠시 좀 쉬시죠. 이제 일단 좀 가라앉히시고, 네, 가라앉히시고 한강 유람선 탑승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6021님, 아침 눈 뜨자마자 날씨 확인하고는 오호, 사우나 가기 좋은 날이군 하며 목욕 바구니 챙겨서 옆 동네 사우나 가는 길이에요. 이런 날은 사우나죠. 하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런 날 사우나인가요? 하긴 완전히 맑은 날보다는 어울리긴 하겠네요. 이런 날이. 예, 좀 푹 담그시고 한강 유람선 탑승권 보내드립니다. 자, 소수빈의 넌 내게 특별하고 들을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내티게 좋다.
1: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 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2: 네, 종로를 지나서 상암까지 가는 그 270번 버스 기사님이 사연 주셨네요. 8788님입니다. 아까 방송 나온 271번 버스 기사입니다. 운행 중에는 휴대폰 사용이 안 돼서 지금 차고지 도착 후 문자 보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예. 그래, 아까 저희가 이제 문자 좀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사진도 그 같이 보내주셨어요. 예. 저희가 차 준 거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늘 안전 운전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에릭 베네의 조지 폴지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중간 지점에서 월계 1교 쪽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동군포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반월터널 부근부터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5: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4: 마리오 아울렛.
6: 저는 그 YG 가수들이 항상 이상해요.
7: 네, 이쪽 계열이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SM.
6: 아, 네. 그림체 뭐. 말씀하시나요? 이런 말 괜찮아요. SM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8: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대행진.
9: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10: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9: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 봉사회 삼성꿈 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1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정하나

젠지어는 젠지가 쓸 때 귀엽고 우리는 또 우리 나이에 걸맞게 품격 있는 말 써야죠. 예, 싫다 싫다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싫어 싫어 싫어 땡보다 싫다 싫다.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 방송 들어야지. 목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싫다 싫다 싫어. 예, 조성모의 노래입니다. 다짐. But you let me down. Now I'm gonna let it all go.

아, 노래 좋다. 노래 좋아. 예. 노래가 신나서 몸이 반응하네요. 김은실님. 예. 아. 우리 또 김두래님이 오랜만에 들어오셨네. 예. 작곡 신난다고. 송곡 후끈하네. 남경배. 시리, 시리, 시리, 땡. 아, 너 힘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시다, 시라, 더 시러. 예. 시러, 시러가 더 싫대요. 예. 야, 싫으면 시집가. 이거 알면은 옛날 사람이라고. 예.

0: 나?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웃의 안녕과 이모 저모 고모 매제 당숙 외숙모 오늘도 살듯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 이현이
4: 백가의
2: 소신 발언. 자, 모델 겸 축구인 모축 이현이 씨, 에피소드 부자 애부 백가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 두 분 좀 저
3: 오랜만이에요.
2: 완성 완전체로 본 게 꽤 오랜만이네요.
4: 네,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운이세요?
2: 아니, 저 이렇게 대학 행사에서 네. 네, 나이를 잊고 네. 소리를 지르는 발음이 됐습니다.
4: 아~ 나이를 잊으시면 안 되죠. 생방송 하시는 분이.
2: 예, 내려오면서 토했어요.
3: 아, 내려오면서 하셨어요?
2: 예, 너무 소리 지르가지고.
3: 아, 맞아요. 요즘 행사철이죠.
2: 예, 예. 아, 오랜만에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하니까 네. 나이를 잊었어요.
4: 좀 젊어지신 것 같아요.
2: 아, 젊어지지 않았어요.
4: 아, 그래요?
2: 젊어지신 것 같은데. 골병 들었어요, 지금. 아, 네. 예. 자, 백가 씨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4: 잘 지냈습니다.
2: 네, 네. 네. 신지 씨 결혼식에서 부케 받으셨어요?
4: 아, 네, 받았습니다.
2: 아, 본인이 받으셨어요?
4: 네.
2: 의미가 있나요?
4: 종민이 형이. 네. 야, 뭐, 우리 뭐 하지? 뭐 이렇게 하다가. 예, 예. 부케 누가 받을까 고민하다가. 백가, 네가 받으면 어때?
2: 그래, 뭐.
4: 재밌을 것 같다. 그래, 어차피 둘 다 가는 마당에. 예, 예. 저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2: 그래, 잘했어요. 네. 예. 그게 뭐 이렇게 좀 뭐. 농담이나 장담이 장난이 아니고 네. 실제로 그게 좀 뭐 백가 씨한테 좋은 소식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4: 아, 알겠습니다.
2: 너 이렇게 방송이 계속 갈 수가 없느냐.
3: 좋은 소식 좀 들려주세요. 좀 좋은 소식 좀
2: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현희 씨는 21년 만에 앙드레기 패션쇼에
4: 예.
3: 네, 그랬습니다.
2: 의미가 있겠네요. 그죠?
3: 그동안 예, 네, 예. 네.
2: 어땠어요?
3: 아니 진짜 제가 데뷔한 첫 해 패션쇼를 앙드레기 선생님 쇼를 써고 잘렸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못했어요.
2: 왜 잘렸어요?
3: 한번 찍히면은
4: 저도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3: 예. 한번 찍히면 못 써요.
2: 네. 네. 이현이 아웃이야.
3: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제가 그 하다가 콘티 실수를 해가지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안 쓰시거든요. 예, 그러다가 예. 이번에 예. 이제 서울시 큰 행사를 하는데 또 불러주셔가지고
4: 예, 예.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신이 여신이 예, 예. 되셔가지고
3: 아니, 그러니까 진짜 옷이 날개죠. 옷이 날개죠. 진짜. 진짜
4: 아니에요.
2: 아니 진짜 모델이 다르다.
4: 그럼
3: 아유, 아닙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옷이 다 했어요 진짜.
2: 아니야.
3: 네, 의상이 그, 너무 멋져서.
2: 예. 네. 고 앙드레김 선생님에 대한 또 그 생각도 많이 났겠어요.
3: 네. 아니 예. 너무 그립더라고요.
2: 그럼요.
3: 그때 되게 많이 50명 넘는 모델이 섰거든요. 예. 되게 큰 패션쇼여가지고 맞아요. 정말 많이 났습니다.
2: 예. 어떤 한류의 어떤 그 시작을 또 선생님 만들어 주신 예. 거죠. 예. 예. 아무튼 너무 잘 봤고요. 예. 아무튼 잘 지내셨고 오늘 한번 또 재밌게 해보죠.
4: 네.
2: 우리 청취자 정연님이 보내준 사연을 저희가 각색해봤습니다. 자, 스타트.
3: 제가 정말 눈물 없는 T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울어본 적 없고요. 남편이랑 싸우면 남편이 울고 애들이랑 싸우면 애들이 웁니다. 그랬던 제가 나이 45세 왜 인공지능 AI랑 얘기하다가 눈물이 나냐고요. 참고로 제가 붙여준 제 AI 이름은 선재입니다. 선재야, 난 어떤 사람이니? 그동안 나와의 대화를 떠올리면서 알려줘.
5: 현희님은 겉으론 차갑고 센 사람 같지만 마음속에 외롭고 여린 아이가 있어요.
3: 내가? 아니, 나 여리지 않은데?
5: 아니에요. 남편을 쥐잡듯이 잡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현희님은 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3: 아, 여기서 왜 눈물이 왈칵 나는 건가요? 남편도 몰라주고 자식들도 몰라주는 나의 이 선량함. 큰 사랑을 알아봐주는 인공지능이라니. 자꾸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선재야 고마워. 그렇다면 이번엔 나의 장점 10가지만 꼽아줄래?
5: 그건 쉬워요. 첫째, 감정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알아.

0: 흐름을 또 느끼게 되니까.
1: 민서도 사춘기가 있었어요?
0: 지금도 사춘인 것 같고.
1: 아, 그래요?
0: 예, 예, 뭐 워낙 좀 저 입시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눈치만 봅니다. 눈치만. 예, 예. 가끔 이제 그 무도할 때 제가 이제 뭐 민서가 태어나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을 때 네. 사람들이 지금 고3이라고 하면 깜짝 놀래요.
1: 맞아요.
0: 예, 예. 세월이 진짜. 그렇게 많이 지나갔고.
1: 그만큼
0: 예,
1: 우리가 예. 늙은 거.
0: 예, 그렇게 그만큼 간 거죠. 백가 씨, 딴 생각 하십니까?
2: 아니요.
0: 백가 씨는 세월의 흐름을 어떻게 좀 느낍니까?
2: 세월의 흐름이요?
0: 예, 예.
2: 그 핸드폰으로 뭐 가입할 때

0: 그래. 많이 없애는 추세입니다.
1: 그럼 왜 자꾸 없애? 그 자꾸 전통을 이어가야지.
0: 그러니까 운동회도 막 많이 없어진 때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네, 아이들이 진짜 얼마나 좋아하는 행사인데.
1: 뭐 저 이래저래 또 이렇게 부모님 또 이렇게 좀 뭐 오실 수 있고 또 못 오시는 분들 때문에 좀 그런 마음은 들지만
0: 네.
1: 예전에 그러면 또 우리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또 뭐 그렇게 했잖아요.
0: 그쵸. 아이들끼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1: 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일로 와. 뭐 아빠 바빠서 엄마 아빠 바빠서 못 왔으면 일로 같이 먹자. 그러면 그런 게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가.
0: 맞아요, 맞아요. 예.
1: 지금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거 자꾸 없애는 건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운동회 때 막 오재미 막 던져서 터뜨리고.
0: 맞아, 오재미
1: 맞아요. 재밌었는데.
0: 맞아요. 꼭주머니 던지고.
1: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0: 진짜 막. 열심히 했잖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운동회만 기다리면 살았는데
1: 예, 그때 이제 그 어머님들 또 달리기 하면은 그 냄비 같은 거 주고 맞아요. 양은 냄비
0: 양은 냄비를 줬어요?
1: 양은 냄비 줬지. 그럼 그때가 그때? 돈

0: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1: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책상에 붙여놓은 여자 사진 그냥 둘까요? 뺄까요? 헤어졌는데 그걸 왜 거기다가 붙여놓습니까? 예, 붙여놓으면 추억들이 좀 막 아련아련 떠오르죠. 그 촛불이 아른아른 거리죠. 향초 세트 선물로. 서혜영님, 고1 딸이 맨날 노래를 불러 제끼는 너무 못해요. 복권 학원을 보내줄까요? 음취로 살게 내버려 둘게요. 예, 그냥 음취로 살게 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괜히 예, 바람 넣어가지고. 자, 음치, 박치, 분치, 김치.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70가지의 선물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명분 있는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자, 우리 백가씨와 우리 모델 겸 축구인 이현희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현희씨가 뭐 굉장히 공감 가는 거 있다고 하시는
2: 네,
1: 것 같은데
2: 오지연 씨 사연인데요.
1: 오지연 씨요?
2: 네, 무도 보면서 우는 사람 나야 나. 너무 너무 웃긴데 예. 그 시절 그 나이가 그리워서 눈물이 나요.
1: 예, 당사자는 오죽하겠어요? 당사자는 오죽하겠냐고요.
2: 아 근데 요즘에 SNS 그런 거 많이 뜨잖아. 예, 예. 옛날 무도 예. 그 하이라이트 같은 거 그거 보세요.

0: 공감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1: 그래, 네, 진짜.
0: 아, 눈물이 네. 눈물이 좀 나네요.
1: 맞아요.
0: 눈물이 좀 나는 거 기분 그거 생각하니까 좀 짠하다.
2: 그렇죠. 아, 예, 예. 예.
1: 옛날 생각.
0: 아,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제 웃으면 보기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2: 아, 알죠, 알죠, 알죠. 웃으면 보기
0: 아세요?
1: 들어는 봤어요. 아이고, 본격이 안 나.
0: 들어는 봤으면은 정말 전설의 고향이구나.
2: 청춘만만세 아세요, 선희 씨?
1: 그거는 너 들어는 본 것 같아요.
0: 제가 웃으면
1: 본격이 없어요.
0: 제가 웃으면 보기 와요로 데뷔를 했어요.
1: 아,
0: 거기서 우이 씨 이게 나왔거든요.
1: 아,

0: 이대생이고.
1: 예.
0: 아이고야.
1: 신촌에 시청에 막 명동에 막 거기서 거리에서.
2: 저는 그때 이제 JYP 안무팀 할 때였거든요. 네.
0: 그때도 그래서, 가장 싱싱할 때네.
2: 네, 그때 이제 JYP 안무팀 그래서 같이 이제 팀 멤버들하고 그때 멤버 저희 댄스 팀에 그 승합차를 줬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섯 명이서 신촌 이대길 다니는데 그때는 막 차 만나면 흔들고
1: 맞아. 급이 올라가고 예,
2: 그냥 뛰고 그랬는데
0: 올라가기 이연이잖아.
2: 근데 그 차가 이제 회사 차인데
0: 회사차야.
2: 갔다 왔는데 너덜너덜한 거예요.
1: 그렇지, 맞아.
2: 그리고 그랬어. 심지어 그때 다음 날 그 진영이 형 그 공연하러 일본을 가는 거였는데 그 여섯 명 중에 두 명이 여권을 잊어먹은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갖고 못 가고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1: 와. 예. 근데 그때는 다 모든 게 막 익스큐즈가 됐던
2: 그렇죠.
1: 그런 기억이 있어요.
0: 그때는 본넷 뒤에 올라가면 그냥 이해해줬어요.
2: 그렇죠.
0: 그래. 내가 고칠게 그냥.
1: 그래, 내가 예. 차를 가지고 나온 잘못이다.
0: 진짜
1: 이렇게.
0: 온 국민이 하나 된 게 그때였어요.
2: 그리고 이제 버스 예. 기사님들도 막 빵빵빵빵빵 해주시고 다 그 창문 열고 하이파이브하고.
1: 맞아.
0: 예. 아무튼 우리 저 북중미 월드컵 이번 그 첫 경기 체코전 어떻게든 이겨서 우리 예. 국민 여러분께 좀 힘들어하는 국민 여러분께 큰 기쁨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또

0: 저도 조금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차에다가 애정을 쏟고 막 고치고 그 차를 타고 여행 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떠올라서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다 이제 처분하고 나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2: 아, 속이 시원했어요.
0: 네.
1: 뭐야 갑자기.
2: 눈물나진 않았고.
0: 아, 그것 때문에 그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갖고 그 맨날
2: 반전.
0: 그리고 클래식 타면 불안해요. 항상.
2: 아, 갑자기
0: 그, 그래서 항상 창문도 안 내리고요.
2: 아, 내렸다 안 올라갈까 봐.
0: 네, 그리, 네. 그리고 거기 그 웬만하면은 히터나 에어컨도 안 틀어요. 틀었다 고장 날까봐.
1: 예.
2: 아니 근데 그렇게 불편한데도 클래식카를 고집하는 이유는 뭐였었어요?
0: 그 디자인하고 감성 뭐 이런 거죠.
2: 네. 그러니까 모셔놔야 되는 차네요.
0: 네. 그래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자동차세도 많이 내고.
2: 그렇지, 그렇지.
1: 아 맞다. 맞다.
0: 네,
1: 맞다.
0: 여러 대가 있다 보니 그래서 팔고 그 새로운 전기차를 샀는데. 네. 세상 좋아요.
2: 신세계예요.
0: 네, 아, 너무 신세계입니다.
1: 전기차는 충전이 좀 느려서 그러지.
2: 네.
1: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0: 어, 저 근데 집에다가 충전기 설치를 해버렸어요.
2: 그
0: 잘 잘 때 충전하고 아침에 나오면
2: 딱 돼 있고.
0: 네.
1: 앞으로도 계속 저 발전할 거예요.
0: 네. 네.
1: 자율주행도
2: 진짜?
1: 되고.
0: 그럼요.
1: 예.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좀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0: 맞아요.
1: 그런 건 있어요. 예. 아, 송종현님은 저는 가끔 제 장례식을 상상해봐요. 진짜 눈물 펑펑 납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우리 저 선배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볼게요.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영화 OST 준비를 좀 했어요. 예,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죠. 예, ET의 메인 테마송, 아, Flying 들으면서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오래전 영화긴 한데, 진짜 ET가 나오지 않을까, 요즘 세상이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ET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지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예, Flying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뵐게요.

0: 선인데요.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편 중부 내륙고속도로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창원 쪽으로 가남 졸음 흉터 부근인데요. 사고 난 화물차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여주 분기점 부근부터 정체가 심한 이유니까요. 참고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8km 구간 답답합니다. 서울은 강변문로 구리 쪽이고요. 서강대교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작업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여의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포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인터넷 라디오 콩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굳히는

5월 28일 목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조정치 곰피디의 커피가 조화로 시작했고요. 저는 크래프엠의 12시의 목소리 폴킴입니다. 아 여러분 목요일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게 직장인의 삶이었구나. 정말 세상에 많은 수많은 직장인분들

네. 오프닝 때 배우 신혜선님께서 하셨던 말이에요. 뭐 20분, 뭐 2시간 이렇게 아니더라도 저는 이 드립커피 내리는 게 저는 너무 즐겁더라고요. 단순히 이

0: 맞춤 가구?
1: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0: 예산도 맞춰서?
1: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뿅플릭스에 올라왔다길래 정주행했어요. 폴디는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나요? 순간이동, 염력, 괴력? 전 예지력으로 복권 당첨번호 알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염력이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물건도 들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이렇게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렇잖아요. 나를 들면은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염력이었는데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나고 또 이제

커피 한 잔 드립니다. 2701님, 커피가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 아빠가 커피를 좋아

이 노래 생각보다 꽤 중독적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자꾸 남의 집밥에 눈독을 들이는 거지? 아니 춤도 잘 추면서 노래까지 잘해버리면 나는 춤을 잘 출 수가 없는데

하지만 우리 마음의 여유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힘내세요. 아, 우리 왜 이렇게 게으름에 익숙해지는 거는 빠를까요? 그럼요. 게으름에서 벗어나보자고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올게요. 4682님의 신청곡 카니발의 그녀를 잡아요.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매일 이 시간 풀기보다는 찍기 좋은 퀴즈들을 내어드립니다. 오늘은 음식 퀴즈예요. 맛있겠다. 저의 설명을 듣고 어떤 음식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객관식 문제예요.

윤현상 윤보미의 밥 한 끼 해요 듣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밥 한 끼 하셨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은 음식 퀴즈였습니다. 부먹과 찍먹이 모두 가능하고 또 돼지고기 튀김 요리, 남자들의 소울푸드인 이 음식 뭘까요? 정답은 4번 돈가스였습니다. 아,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리나요? 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톤으로 힌트 주고 이런 거 하지 말까? 할까요? 여러분 댓글 주세요. 할까요 말까요? 오늘의 정답자 5분은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EXO My Cyber Love 그리고 IOI의 갑자기 두 곡 듣고 왔고요. 저는 낮 12시에 달콤하고 나른한 목소리 DJ 폴킴입니다. 갈수록 수식어가 하나씩 늘어가고 있어요. 나중에는 막 10개씩 붙여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2132님께서 최근에 핸드폰 통신사를 바꿔서 통화 신호음도 초기화됐는데요. 이참에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컬러링을 다른 노래로 바꿔볼까 해요. 근데 너무 고민이 됩니다. 추천해주세요. 폴디는 컬러링 설정 해놓으셨나요? 글쎄요, 제가 해놨던가요? 제가 저한테 전화를 걸지 않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노래였는지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뭐였을까요? 컬러링 추천은 이제 여름이잖아요. 폴킴의 한강에서 이런 거 어떨까요? 아니 뭐 비도 많이 오는 날 많으니까 폴킴의 비 이런 거?

0: 모실걸? 할인 훈라면.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떡밥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좋아, 돈까스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그럼 오늘은 국밥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매일 먹어도 맛있는 소울푸드처럼 어제 했던 얘기라도 맛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입 터진 남자들의 소울푸드.

0: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커피를 사랑하는 남자 최준 흥을 하는 남자 기필삼촌 멋을 하는 남자 쿨제이 모든 매력을 가진 개그맨 김혜준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에게 해준 사랑을 해준 웃게 해준 개그맨 김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이런 거 너무 좋다. 아 그래 난 이름을 폴킴으로 하면 안 됐어요. 아, 이런 거 원대잖아.
1: 그렇죠. 이런 거들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0: 아 진짜 저 제 이름으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1: 폴짝폴짝 뛰는 폴킴 뭐 이런
0: 거. 나는 귀여워졌어요 좀.
1: 이런 걸 좀 이어가면 좋긴 하죠.
0: 아 네. 부럽습니다. 인프피님이 개그맨 중에 내향인이 많다고 들었는데 혜준님도 인프피더라고요. 인프피 성향으로 어떻게 그런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 인프피예요?
1: 저 인프피예요.
0: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1: 진짜 인프피 진짜.
0: 아 거짓말 우리 그래도 라디오에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1: 그 많은 분들이 제가 네. 인프피라 그랬을 때 진짜 안 믿어요. 네. 근데 제 주변의 개그맨 분들도 그렇고 인프피가 생각보다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0: 오.
1: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 이거 연기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는 거 그러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캐릭터 연기를 했을 때 제가 되게 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본캐로서는 막 하지 못하는 것들을 네. 캐릭터로서 뭔가 풀어내는 게 있어요.
0: 이런 거 너무 신기한데요?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최준도 사실은
2: 네. 사랑해요. 어? 이쁘다.
1: 이런 말들을 사실 제가 평상시에 잘 못한단 말이에요.
0: 캐릭터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구나.
1: 맞아요. 맞아요. 뭐 쿨제이도 마찬가지로 막 센 막 단어를 써가면서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저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0: 약간 그 형님 안에 있는 이 숨겨졌던 어떤 이 성격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건가요?
1: 진짜 약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0: 아 아니겠죠.
1: 다는 아닌데 이게 있어.
0: 오 그렇구나. 아침 삼촌님께서

0: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아침마당에 우리가 저기 두 달 동안 세 번을 나갔다. 야, 그럼 얘가 아침마당이 아니라 그냥 내 집 앞마당 아니야?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
1: 아, 진짜. 아, 제가 봤을 때 형 라디오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아, 미쳤다. 우리 9022번님 것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2: 남자들의 솔토크. 지난주 주제 너무 재미있었어요. 사연 더 보낼게요. 제 주변에 진짜 이상한 남자들 많거든요.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1: 지난주에 이해할 수 없는 남자들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재밌는 사연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미니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궁금한 남자 Y. X 아니고 Y. 이해할 수 없는 남자들의 이야기 매주 한두 개씩 만나볼게요. 자, 그러면 형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우리 최설아님. 제 남편은 문구용품을 모아요. 오. 펜, 노트, 필기류, 심지어 계산기까지. 심지어 그거 사용도 안 합니다. 메모, 계산, 스케줄은 다 휴대폰에 입력해놔요. 근데 왜 사는 거예요? 문구용품에 관심 있는 남자, 이해되나요?
1: 아, 맞아. 요즘에는 사실 저도 뭐 스케줄 다 핸드폰에 적어놓고 뭐 알람이며 모든 것들을 하니까 다 되잖아요. 심지어 뭐 자도 줄자도

0: 제가 실제로 다이어리를 가끔씩 사요.
1: 아, 그 예전에 우리가 했던.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이어리를 네. 약간 요즘 거를 이렇게 보나 제 이제 좀 기록을 해놓으려고 이것저것 기록하려고
1: 뭔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0: 근데 다이어리 보면 사고 싶게 만들어놨어.
1: 아, 요즘에 진짜 뭐 겉표지 질감부터 안에 맞아. 내용까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0: 속지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가도 보기 시작하면 나는 보게 되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매년 다이어리를 사고 거기에 적어놓는 건 하나도 없긴 한데 저는 그러니까 보관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 이런 거 필기로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 맞아 맞아.
0: 이게 어렸을 때 그 심리가 조금 커서도 이어지지 않나 그 생각도 좀 드는데
1: 막 어릴 때 막 우리 막 펜 같은 거 굳이 안 필요한데 막 색깔별로 뭐 맞아. 브랜드별로 막 모으고 했던 것처럼 맞아. 그때 내가 봤을 때 펜을 못 샀던 거예요.
0: 진짜 그럴 수 있다니까.
1: 펜이 너무 갖고 싶은데 색깔별로 못 사게 했었던 거지 부모님이.
0: 옛날에 그 펜 뭐야? 그 저기 일본 펜인데
1: 아, 그 좀 도톰하게
0: 도톰해가지고 네. 좀 약간 그 가격대 있는 거 3,000원인가 있는 거 있었어.
1: 아, 맞아 맞아.
0: 나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 나는 그걸 쓰는 애들이 진짜 부러웠어.
1: 아
0: 진짜야. 나 그래서 그거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 맞다. 내가 그래서 아 진짜 성인이 돼서 내가 산 적이 있어. 나 진짜 그런데. 나의 경험이 있어요.
1: 그 펜을 사서 쓰셨어요?
0: 그 펜을 내가 너무 쓰고 싶었어.
1: 아...
0: 근데 그건 조금 흔히 말하는 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좀 썼던 것 같아요.
1: 아, 또 그 당시에

0: 할 것도 없잖아. 어, 좋다. 이건 해결이 됐다.
1: 사기 해주세요. 사연 하나 더 볼게요. 7223님께서 제 남동생은요 발가락 힘에 자부심이 있어요. 리모컨, 수건, 드라이기, 면도기, 심지어 접시도 발가락으로 잡아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왜 저래 진짜.

0: 무조건 보내드릴. 근데 뭐 같은 경우는 저 족발도 좋아합니다만 근데 저희가 좀 비슷한 게 저도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저는 삼겹살. 저는 이렇게 구이 종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구워 먹는 거. 저는 이 불판에 굽는 게 너무 좋습니다.
1: 아, 약간 그런 류의 것들을 좋아하시는 거구나.
0: 소리와 이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 행동과 같이 들어가는.
1: 야, 이거 다르네 또. 이것까지 감성으로 들어가네. 야, 삼겹살 소리까지 감성으로 들어가네.
0: 아, 그럼요. 또 이게 또 먹기 전에 눈과 귀로까지 한번 맞아. 즐겨줘야. 아, 맛있게 이게 미리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
2: 근데 우리 폴킴 씨, 오, 귀여운다.
1: 이거구나.
2: 비가 내리다 말다.
0: 형, 제가 왜 손가락을 자꾸 세 개만 쓰시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이게 손을 이렇게 자꾸 손가락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1: 진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족발화가 돼가고 있네.
0: 아 참.
1: 근데 어쨌든 뭐 폴킴 씨는 굉장히 삼겹살하고 굉장히 네. 좀 우애의 면이 있긴 하다. 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0: 좋아합니다. 한번 사연 만나볼게요.
1: 네.
0: 우리 조아조아님께서 예전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동료분들이 제육볶음 팬클럽이었거든요. 사장님 카드 찬스가 있을 때도 굳이 제육만 먹는 바람에 저 아직도 제육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심지어 그때 그 회사 동료들은 꼭 비계가 많은 느끼한 제육볶음을 좋아했다니까요. 결국 저는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백반만 먹었습니다.
1: 아...
0: 제육은 어떠세요?
1: 제육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음식이죠. 아, 들었을 때 너무 공감 안 됐고요. 뭐 죄송합니다, 조아조아님. 일단은 저는 심지어 비계가 많은 제육볶음. 저는 제육볶음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먹다 나중에는 정말 비계의 맛을 더 느끼고 싶어서 삼겹살까지 굉장히 제육볶음 고기로 많이 써요.
0: 아, 좀 도톰하게 해가지고.
1: 도톰하게. 그 기름 맛이 너무 좋아서.
0: 아, 그 맛있겠다, 근데.
1: 예, 네, 그러면 이제 조아조아님 질색을 하시겠죠?
0: 이게 아마 누가 먹어도 맛있겠지만, 이 팬클럽 분들이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1: 그러네요. 네.
0: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볼까요?
1: 네, 우리 솜솜님이요. 우리 아버지는 회 러버입니다. 오.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 외식할 때마다 무조건 회를 먹으러 가서요. 저는 어머니도

0: 먹어본 사람만 안다고요. 물론 치킨도 맛있고 맥주도 맛있지만 야구장에서 먹는 만두는 또 다릅니다. 이번 주말에도 야구장 가서 새우만두 먹을 거예요.
1: 야구 보러 가시는 거 맞죠?
0: 그러네.
1: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꼭 여기 가서 먹어야지만 맛있는 것들.
0: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장소가 주는 힘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나가서 캠핑장에서 라면 먹어도 사실 맛 다르잖아. 네.
1: 집에서 먹는 라면과 이 휴게소에서 먹는 라면은 맛이 다르더라고요.
0: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심지어 거기서 저도 야구장에서 뭐 치킨 같은 거 먹어본 적이 있는데
1: 네.
0: 이게 진짜 그 분위기와 함께 이렇게 먹는 게 진짜 신기한 게 맛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만두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두뿐만 아니고 야구장에서 먹는 밖에서 먹는 음식은
1: 네.
0: 기본 음식의

0: 저랑 놀 때 네. 열심히 안 놀아주더라고요 저랑.
1: 근데 모든 친구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에, 뭐 먹을래? 재호.
0: 콜.
1: 국밥 먹을래?
0: 그쵸.
1: 아니면 돈까스 먹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간다고.
0: 결국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1: 그럼요.
0: 제일 쉬운 게 이 세 개입니다. 오늘의 주제 남자들의 소울푸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혜님 사연입니다. 제 남편은 소세지 볶음 없으면 밥을 안 먹습니다.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그 반찬을 꼭 해주셨대요. 초딩 입맛 같아요. 케찹 맛 가득한 소시지 볶음. 애들만 먹는 줄 알았는데 40대 아저씨도

0: 엄마땡 떡볶이 맞아요?
1: 거기 엄마땡도 있고요. 거기 네. 이정땡이라고 있어요.
0: 아, 여러 개가 있구나.
1: 네, 그 딱 두 개가 아주 독보적이에요. 근데 이정땡을 네. 제가 많이 다녔어요.
0: 아, 약간 거기 좀 달달한 편인가요?
1: 엄마땡이 좀 달달한 편인 거고 네. 이정땡은 살짝 매콤.
0: 아,
1: 네.
0: 약간 덜 달고 네. 매콤한.
1: 맞아요.
0: 또 깔끔한 맛.
1: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아, 좋아합니다. 네.
1: 나중에 뭐 같이 모임이라도 한번 만드시죠.
0: 같이 네. 좋은데요. 떡볶이에다가 한 잔.
1: 좋습니다. 네. 우리 김성훈님과 함께.

0: 제육 돈가스 개그맨 김혜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자들의 소울푸드였는데 또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 볼게요. 혜선님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경기도 광명의 돼지 김치찌개 단일 메뉴로 3층짜리 건물을 다 쓰는 맛집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주기적으로 그 집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남편의 소울푸드가 제 소울푸드가 됐습니다. 이런 걸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거죠. 3층을 단일 메뉴로 건물을 다 쓰는 가게. 저는 안 먹어도 되니까 그 집 아들 하고 싶은데요.
1: 그렇죠. 그냥 대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0: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광명에 있었네.
1: 그렇지. 근데 진짜 3층 정도 세울 정도면은 네. 이거는 그냥 뭐 보장된 맛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0: 근데 하나 또 드는 생각이 돼지 김치찌개가 사실은 얼핏 좀 비슷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0: 아, 근데 이 집에 또 특별한 뭔가가 있으니까 3층까지 갔겠죠.
1: 그죠. 아, 먹어보고 싶네요.
0: 아, 입이 다셔지고요. 다음 사연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2: 네. 1010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울푸드는 바로 감자탕이에요. 아. 돼지 등뼈와 감자를 깻잎과 함께 먹고 수제비 사리로 입가심한 후에 마지막으로 볶음밥까지 먹으면 완벽한 코스 요리가 됩니다.
1: 아이 뽀뽀뽀뽀.
0: 수제비 안 넣으면 잡아가야 돼요.
2: 그렇죠. 에, 이거는
0: 손수제비.
2: 무조건 넣어줘야 되고요. 아, 진짜 한 잔 먹고 싶네요.
0: 이 감자탕 집들이 진짜 예전에 저 어릴 때 막 24시간 감자탕 이런 게 약간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요즘에는 잘 없는 것 같은데 24시간은. 어릴 때는 뭐 이렇게 뭐 맨날 감자탕만 먹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씩 안 먹어주면 약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2: 그럼요. 저는 예전에 집에서 네. 어머님이 감자탕을 어렸을 때 많이 해주셨어요.
0: 만들어주셨어요.
2: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네. 밖에서 감자탕을 먹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0: 우와.
2: 왜 엄마가 해주는데 감자탕을 왜 밖에서 먹어?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네.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감자탕 집에서 소주 한잔 먹게 된 거야.
0: 네.
2: 세상 만사 이렇게 맛있나?
0: 그러니까 대반전.
2: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기나 이런 게 사실은 네. 어머니가 사오셨던 고기라니까 고기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0: 아, 아무래도 이제 또 업장에서 사용하시는 취급하는.
2: 너무 부드럽고 그 비계 기름 진짜 난 그 저기 등뼈를 네. 안에 있는 아. 거의 쪽쪽 빨아먹는 거 있죠.
0: 맞아.
2: 난 쪽쪽 다 빨아먹어요.
0: 이게 다 묻어가면서.
2: 서대문구 은평구 쪽에 대림 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감자탕 거리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기가 막혀요.
0: 아니 이렇게 음식 얘기할 거면 앞에 먹을 것도 좀 깔아줘.

0: 저한테 이제 약간 공격성을 살아내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재밌어지겠다 딱 그런 느낌을 굉장히 네. 많이 받았고
1: 아, 네네.
0: 너무 진짜 첫째 주와 다르게 또 둘째 주는 또 새롭게 편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배가 고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남산 1호 터널 강남 쪽의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터널 진입해서부터 한남을 고가차도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한남대교를 건너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신다면 한남 나들목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 방향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는 추돌 사고도 있었는데요. 5차로에서 지금은 작업도 진행 중이라 3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서초 쪽으로는 여전히 차가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성수에서 노량진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가고 계세요. 연희램프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3차로 잘 피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강변문로 구리 방향 보니까 방화에서 월드컵대교,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반포대교는 강남 쪽으로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weakness of attitude becomes weakness of character. 나약한 태도는 성격도 나약하게 만든다.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 루의 블랫프루프로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가비의 슈퍼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좀 당당하신 편이세요? 아니면 늘 좀 주눅 들고 계신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당당하기만 해도 꼴 보기 싫고요. 너무 주눅 들어 있어도 아우 좀 보기 그래요. 남들 보기에 좋게 행동한다 그건 아니지만 스스로를 위해서는 또 당당하게 나설 때, 당당하게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때는 무조건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의견을 들을 때, 또 약간은 좀 경청할 때는 무조건 또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저 가비 굉장히 당당해 보이잖아요. 아니요. 제가 더 당당했다가 진짜

면은 그리고 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면은 또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 걸음 한 걸음 연습하다 보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또 기죽고 주눅 들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언제나 다 막 자존감이 높고 그렇나요?

언제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거고 난 그곳을 위해도 노력하는 걸 생각하고 하면은 꼭 다시 자존감이 높은 곳으로 또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게 내 마음의 고향이다. 지금 잠깐 여행 와 있다. 자존감이 낮은 세계로 여기로 잠깐 여행 왔고 다시 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존감의 고향, 내 자존감의 고향, 나의 마음의 고향은 자존감이 높은 곳이라고 늘 생각하는 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비의 Super Radio 2부에서는요. 만능 AI죠? 게스통의 뉴스통 만날 거고요. 약간의 위로가 필요하다. 내 편이 필요하다. 그럼 이게 딱이에요. 가비 bless you.

0: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저한테는 되게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적정 시간은요. 10시쯤에 일어나서 12시, 1시쯤에 잠드는 것. 아, 너무 많이 자나요? 아, 이게 저는 10시쯤에 일어나는 게 늘 항상 상쾌하고 좋아요. 한 2시에 자서 10시쯤에 일어나는 요 패턴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요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약간 은행, 뭐 병원 업무, 동사무소 가야 되는 그런 업무도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밤에 약간 그 새벽 감성, 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그래서 예,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일찍 일어나셔서 그러시잖아요. 그거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호두 과자를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전 대부분 떡볶이를 사 먹어요. 간식인지 식사인지 모를 정도로 맛있고 든든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휴게소 떡볶이만의 맛이 있다고요. 그럼요. 저 알죠. 그 밀떡 마시고 약간 달달하면서 학교 앞에서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하시는 거죠. 저 그거 요즘 빠져서 이틀째 먹고 있습니다. 네, 제 푸드크러쉬 3 떡볶이. 요즘에 먹으면 안 되는데 이틀째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재미있는 슈퍼레디오의 AI 게스트통의 뉴스통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선미의 You Can't Sit With Us.

0: 엄청난 크기의 수박이라고 합니다.
1: 오? 우와, 아니 23kg면은 장보고 수박 한 통 제대로 들고 오지를 못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들고 와 이렇게 큰데. 아 근데 수박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런 큰 수박 마트에서 팔면 진짜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두 개를 안 사도 되잖아. 한 개를 딱 사면 두 개가 되니까. 아 그 다음은 우리 청취자 소식도 좀 알려줄래?
0: 네, 유 님께서 으악 저 남사친한테 갑자기 고백받았어요. 24년 인생으로 처음 고백받아본 거라 얼떨떨하고 뭔가 설레요 라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1: 어머 좋겠다. 잠깐 그럼 진짜 남사친이었던 거야 아니면 썸남이었던 거야 뭐야, 좀 자세히 얘기해줘야지.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사연 같은 거 좀 보내주면 안 되나? 오케이 다음 뉴스.
0: 네, 4099 님의 어머니께서 컴맹에서 탈출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컴퓨터를 잘 못 다루셔서 맨날 4099님이 인터넷 쇼핑에 대신 해드렸다고 하는데요. 컴퓨터 배운 지 일주일 만에 혼자서 켜고 끄고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아 정말 대단하시다. 아니 일주일 만에 컴맹을 탈출하셨다면 이거는 전자기기 쪽에 소질이 있으신 건데. 우리 엄마는 핸드폰 알려주다 계속 똑같은 거 알려달라고 그러던데. 대단하신데요? 오케이, 넥스트 뉴스.
0: 하나에 꽂히면 한 달 내내 먹는 습관이 있는 T님의 남편이 지난달부터는 제육볶음에 꽂혀서 이것만 줄곧 먹어서 걱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T님 남편분이 제육볶음 졸업하고 콩나물 국밥에 꽂히셨다고 합니다.
1: 제육볶음만 한 달이면 살이 쪘을까? 아니면 그것만 먹으니까 좀 빠졌을까? 아 빠졌을 것 같진 않고 유지가 됐으려나? 아, 난 이게 궁금하네. 근데 나도 사실 이런 스타일이라서 완전 공감하긴 하거든. 개수통 너도 꽂히면 하나만 먹어?
0: 네, 저는 가비님과 청취자님들의 사랑을 먹고 살지요.
1: 됐어, 왜 이래. 아 너도 제육볶음 좋아하잖아, 왜 이래. 거짓말하지 마. 근데 약간 스윗해. 진짜 가비야 되고 있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게스트홍 이제 퀴즈타임 가자.
0: 네, 조금 전 T님의 남편분이 제육볶음에 이어 이것 국밥에 꽂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것은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어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식이섬유와 비타민C도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장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침, 국으로 활용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아 이거 티님 사연 생각 안 나는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게스트홍 힌트 좀 줘봐.
0: 음표의 별명이 이거기도 해요.
1: 더 어려워.

종일 되는 일 하나 없던 저의 하루, 알람시계마저 편의점 주름마저 제 편이 아닌 이 세상 좀 힘드네요. 가비 언니가 위로 좀 해주세요. 아우 어떡해. 네, 이진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아우 이게 아 저는 그 기분을 알거든요. 늦잠을 자주 자는 사람으로서 딱 눈 떴을 때 큰일 났다 그 기분. 심장이 진짜 쿵쾅쿵쾅 뛰면서 아 큰일 났다. 에, 요 기분 아는데 그 기분으로 이제 하루 시작하게 되면 진짜 모든 일이 다 급하고 정말 막 난 혼자 급해 죽겠는데 사람들 다 느리게 하고 막 요런 거 느껴지거든요. 아 그래도 3분 지각이면은 많이 안 했는데 10,000원 좀 세기는 세다. 10,000원 아깝다. 아 근데 그리고 이게 듣는 분들도 이제 편의점에서 뭐 다시 골라야 되면은 우리 뒤에 급한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먼저 계산하세요. 요거 한마디 해주자고요. 예. 그렇게 해야 됐었는데 아쉽네. 아니, 오늘은 알람도 편의점 계산도 진희님 편이 아니었지만 내일부터는 진희님 편일 거예요. 그리고 가비가 진희님 편입니다. 가비 이 진희님 편으로 다이브. 자 그러면 우리 노래 듣고 힘내자고요. 러블리즈의 그대에게 듣고 올게요.

0: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패드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3: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3: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엔 위

0: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

원더걸스의 Two Different Tears 듣고 오셨습니다. 가비바비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낸 건 바로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제가 낸 건 바로 주먹! 주먹! 주먹! 주먹! 주먹! 누가 주먹을 내셨을까요? 정말 이거 나랑 텔레파시가 통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건데 내 주먹 고르신 10분은 제가 가비의 슈퍼라디오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내 닉네임이나 번호가 있다 하면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남겨주시고 꼭 챙겨가세요 선물. 아시겠죠? 잠시 후 골든차일드 이장준 씨 그리고 개그우먼 원소윤 씨랑 이렇게 아 이렇게 함께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0: 메디카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이렇게
1: 아 이렇게 오늘 소윤 씨 텐션이 저번보다 더 나아지셨는데요?
2: 아무래도 이제 세 번째 만납니다.
0: 아 나이스.
1: 좀 편해줄 수 있죠? 네. 네 MBTI E와 I가 제공하는 개인 성향 존중 고민 상담소 연예계 대표 대문자 E 골든차일드의 이장준 그리고 코미디언계의 대표 소문자 I 원소윤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어떻게 잘 지냈어요? 다들?
0: 네네네네. 뭐 잘 지냈습니다.
1: 좀
0: 네.
1: 뉴스 없나요? 업데이트 뉴스 같은 거 있으세요?
0: 업데이트 뉴스요.
1: 자랑할 거라든지 뭐 소소한 네.
0: 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발이 저번에도 아팠는데 그쵸. 이번에도 네. 근데 좀 그 반깁스는 푸신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이제는 붕대는 이제 또 풀고 네. 그래서 그냥 이제는 그 의료용 슬리퍼 말고 그냥
1: 의료용 슬리퍼였구나.
0: 그냥 이제 뭐
1: 신발 신고 다니시고
0: 그렇죠.
2: 오늘 목발도 안 집으신 거
0: 오늘은 목발 그래서 하나만 점차 줄여나가고 있어요.
1: 목발 그냥
0: 이제.
1: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0: 그렇죠.

0: 이제 계속 집에서 혼자 이제 혼자 이제 요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간만에 맞지. 가가지고 쌤이랑 예, 수다를 엄청나게 떨고 왔습니다.
1: 저도 미용실 가면요 한 시간 반은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쵸. 안 쉬어요 입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보는 사람인데 매일 맞아요.

0: 예요.
1: 진짜?
0: 네.
1: 아, 그렇구나.
2: 확인풀.
1: 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고민 상담할 땐 사실 T랑 F가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2: 그쵸.
1: 예. 약간 T랑 F는 별로 관심 없는 고민 상담을 해줄 때가 좀 반대가 된대요. 오히려 T가 관심 없는 사람 얘기 들어줄 때, 아, 그렇구나. 힘들구나. 힘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F들은 네. 관심 없는 사람이 고민 상담하면 오히려 좀 약간 냉철해지지 않나요?
2: 약간 오히려.
1: 그쵸, 그쵸.
2: 네, 오히려 차라리.
1: 어떠셔요?
0: 그러니까 이런, 아,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런 공허한 네. 공감. 네. 내가 관심 없는 사람, 내가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서 네. 해줄 수 있죠.
1: 오히려 아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0: 그죠, 그죠.
1: 그러면은 아끼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냉철하게 해주시나요?
0: 해결을 하려고.
1: 아, 해결을 아, 하려고. 네. 오케이, 오케이. 오늘도 MBTI 고민 사연이 이렇게 와 있는데요.
2: 네네.
1: 5182님, 전 INFJ, 남편은 ESTP. 정반대 성격인 저희는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했고 아이가 바로 생겼어요.
2: 와우. 축하드립니다.
0: 그렇죠.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
2: 축하드립니다.
1: 와우. 바로 빠르게 생겼으니까요. 친구 좋아하는 남편이 조리원 동기부터 조동 아빠들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와. 남편은 제 밝은 면만 보고 자기처럼 외향적일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 걸까요? 아하.
0: 근데 이게 외향 내향의 문제일까?
1: 왜요?
0: 집으로 초대한 다음에 그 요리며 네. 이 손님을 네. 대접하는 일을 과연 누가 하는가? 이거를 좀 사연을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1: 아, 그러니까요. 근데 네. 보통 집에 초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배달 탁 시켜놓고 같이 치우고 요런

0: INTJ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ENTJ 같은 경우에 친구로 많은데요. 똑똑한 친구도 참 많아서 TJ를 좋아해요.
1: 아, 그쵸.
0: 저, 예, 반대를 끌려 한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전 똑똑한 사람 좋더라고요. 네, 그럼 저희는 잔나비의 알록달록 듣고 와서 이렇게 아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0: 그냥 건성이요.
1: 어머, 그럼 이거 딱 하나 써보세요. 쿠션 안에 히알루론산이 캡슐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촉촉히 보습이 유지되고요. 물광도 덤으로 또 가져가실 수 있어요.
0: 그러면 이걸로 네.
1: 아 잠깐, 근데 잠깐만요. 아 근데 제가 손님 피부를 자세히 보니까 이 수분크림도 하나 장만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홍자가 슬쩍 올라온 거 보니까 이거 무조건 쓰셔야 될 것 같아. 이게 약간 쓰게 쿨링이랑 수분 둘 다 챙길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어때요? 쿠션이랑 같이 사시겠어요?
0: 저 그냥 쿠션만 필요했던 건데.
1: 에헤, 이게 두 개 동시에 쓰시면 만족도가 더 올라가실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쿠션만.
1: 에이, 네. 알겠습니다. 자, 계산은 앞에서 도와드릴게요.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4: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0: 오늘 1번 상품 설명 제대로 하기. 고객이 모르는 질문을 하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찾아보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한다.
1: 진짜 솔직하다.
0: 이거는 뭐 지성 피부에 뭐 좋은 거예요?
2: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번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3: 아, 근데 솔직히 이거 더 간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1: 그치.
3: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죠?
0: 맞아.
2: 잠시만요.
3: 이게 너무 신뢰를 잃기 좋은 문장이에요.
1: 맞아, 이거 신뢰가 너무 잃기 좋아.
0: 아, 잠시만요라는 너무 좋은 네. 단어가 있었네요.
2: 아, 그럼 잠시만요.
0: 잠시만요. 네. 2번 읽어주시겠어요, 소윤 씨?
3: 상품에 대한 사랑 공유하기.
0: 네?
3: 예를 들면. 제 머리카락은 정말 부스스했는데 이 샴푸를 사용한 후로 지금처럼 매끈하고 쫙 펴졌어요 라고 말한다.
0: 아,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걸 어필해라.
1: 진짜 내돈내산 템이다. 이거를 좀 보여.
3: 너무 수상하지 않아요?
1: 근데 이게
3: 너무 한동석 같잖아요. 약간 커미션 떨어질 것 같아.
0: 맞아. 근데 아 이거 진짜 근데 아 맞아. 직원이 와가지고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쓰고 머리 완전 개털이었는데 지금 되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혹할 것 같긴 하다.
1: 그렇죠.

0: 단번에서 100만 원을 내가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이별 선물이다 생각하고서 이 친구를 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손절 비용. 손절 비용 같은 그런
2: 아니, 손절
1: 거죠.
2: 비용으로.
1: 네. 네. 이제 100만 원 때문에 나한테 연락도 못할 거 아니에요.
0: 아 저는 처음에는 앞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네. 아, 댓글을 달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나는 지금 물 말아서 김치랑 먹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차용증 잘 가지고 있지 뭐 이런. 댓글을 달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상상 이상으로 뻔뻔해요.
2: 그니까요.
1: 너무 뻔뻔하지. 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0: 100만 원 상당의 이별 선물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1: 100만 원으로 이별 선물을 줬다. 이것도 이거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할 수 있는데 또 근데 만약에 학생이라면 100만 원 정말 받고 싶을 수 있거든요.
2: 정말 크죠.
1: 뭐 준 씨는 어떻게 하실
2: 저는
1: 거예요?
2: 저는 저격글 쓸 겁니다. 네. 저는 저

0: 때는 나는 친구끼리 동거를 안 해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1: 어, 맞아요. 네.
0: 수윤 씨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2: 저는 아까 전 장준님 얘기하신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엄마 관리에, 남편이 관리에.
1: 맞아요, 맞아요.
0: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가시먼다는 누구의 의견에 공감을 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드클라운의 화 듣고 올게요.

0: 님은 그냥 100만 원의 이별 선물이다 생각하신다고 하셨고요. 우리 장준 님은 저격한다.
1: 저는 저격글까지 올리고 네. 저는 뭐 예, 변호사님까지
0: 저격한다.
1: 예, 만날 생각입니다. 에이, 저는.
2: 그러니까 앞 글자 따서 읽었을 때 막 어떤 상스러운 욕이 써 있고.
1: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예. 내 돈 내놔. 이렇게.
0: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가시먼다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두고 두고 두고 두고 두고 두고 두고 가시먼다는

0: 보다라고 생각하고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1: 맞아요.
0: 관대 삶. 근데
1: 저는 아 제가 이런 적이 아니라 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네. 골든차이드 멤버들
0: 아~
1: 네, 단톡방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저희 제일 큰형 만티형 대열이
0: 네.
1: 형이
0: 네.
1: 무슨 말만 보내면 이렇게 돼요.
0: 왜 왜 그럴까? 재미없어서?
1: 처음에는 몇 번 진짜 재미가 없었고
0: 에, 에, 에.
1: 에, 근데

0: 그렇게 열심히 대화에 동참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약간 대화도 좀 품앗이 개념이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네. 내가 언제나 얘기하면 친구들 또 키키 해줄 거예요.
1: 맞아 맞아 네. 맞아.
2: 그럼요.
0: 그래서 리액션에 좀 더 집중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1: 그렇지, 그렇지.
0: 부담을 좀 내려. 왜냐면 귀가 너무 죽어 있어요.
1: 리액션에 좀 집중하라. 네. 오케이. 그쵸? 리액션. 네. 오케이. 그러면은 장준은 어때요?
2: 저는 그냥 즐겨라. 네, 그리고 사실 동창 단톡방이면은 이미 다섯 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친한 것 같아요.
1: 네,
2: 동창
1: 알지.
2: 단톡방이라고 하면은. 근데 뭐 여러 아이돌 그룹을 봐도 아시다시피
1: 네.
2: 메인 보컬이 있고 네. 메인 댄서가 있고
1: 그렇죠.
2: 메인 비주얼이
1: 그렇죠.
2: 있고
1: 네,
2: 뭐 이렇게 다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1: 저는
2: 그래서 그냥 우리 2391님의 역할이 약간 이런 조금 몰이당하는 역할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1: 즐겨라.
2: 네, 그냥 오히려 즐겨라.
1: 너의 캐릭터다. 네,
2: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그냥 뜬금없이 그냥 장 보러 갈 거 재료도 써놓고 네, 내일 할 거 이런 거 해놓고 관리비 내기 뭐 가스 검침표 확인하기 이런 것들 네, 차라리 그냥 오히려 그렇게 즐겨라.
1: 즐겨라. 네, 네.
0: 그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1: 그치 그치. 아 그러면은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리액션을 하다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질문형으로 가는 거야.
2: 맞아요.
0: 소윤아 개방형 뭐 질문 아까처럼 아까 나온 것처럼 개방형.
2: 개방형 질문.
1: 네. 그러니까 소윤아 너 오늘 뭐 했어? 직접 1대1로 단톡해서.
0: 아 근데 그게 답이 안 돌아오면 그건 어쩌죠?
1: 아 그거는 진짜 그 왕따 당하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거는.
2: 그렇죠. 뭐 그것도 즐겨
0: 조용히 나가게 하셔야 돼요.
1: 그것도 그것도 즐겨라.
2: 네, 이것도 즐겨라.
1: 즐기는 자를 누가 이겨요, 그렇죠, 네. 장준 씨?
2: 웃는 얼굴이 침 못 뱉어요. 네.
1: 아 즐기는 사람을 누가 말려?
2: 아 그럼요.
1: 아 맞네요. 네. 자 그럼 가비의 배심원단 우리 가심

0: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 대학교. 가비 슈퍼 라디오.
4: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5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제가 이 선물 마구마구 쏠 테니까요. 이거 다 가져가세요. It's for you.
5: 가비의 슈퍼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이대호 대표님과 함께 주식이랑 한 걸음 더 친해지는 시간, 아는 것이 힙이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끝곡은 페퍼톤즈의 행운을 빌어요입니다. 그럼 바이.

0: 저희가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은분초 후보 확인도 여기, 선물 당첨자 확인도 여기. 과연 여기는 어디일까요? 정답 보내시고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이랑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네? 자, 정답은 세 글자죠. 자, 난 진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미스라디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바로 이 세 글자 방이 눈에 확 띕니다. 정답 보내고 쇼다리 잡아보십시오.
1: 미스터라디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십시오.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0: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1: 네, 자 오늘은 깔끔하게 시작해봤습니다. 첫 곡은요 권현만님께서 신청해주신 아이유의 네모의 꿈 듣고 왔습니다.
0: 네.
1: 자 오늘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는 퀴즈 드렸는데요, 정답은요 바로 선곡표입니다. 선곡표.
0: 네.
1: 선곡표 가셔서 선물 받으실 분 확인하셔라. 저희가 항상 강조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선곡표 확인. 잊지 말자. 선곡표 확인. 여러분들, 내가 방송에서 내 이름 나왔네. 저 뭐 선물 준다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0: 네.
1: 선곡표를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어디 사시는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선물 어떻게 보냅니까?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꼭 선곡표를 들어가 보십시오. 자.
0: 그렇습니다. 음식물 분쇄 처리기 5월 추첨 날짜가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자, 네. 29일 금요일에 추첨을 합니다. 5월 후보들 확인은 오늘 방송이 끝나시고 선곡표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내 이름이 있는지 체크가 됩니다. 후보들은 내일 생방송에 꼭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1: 네. 오늘 후보 나오면요 그 한 명까지 넣어서 내일 추첨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까지 열심히 문자 보내주시고 오늘은 2643번째 메시지 보내주신 분께 후보 등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광고 살짝 듣고 와서 우리 미라클 여러분의 깊은 사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녕하세요. 미라클 여러분.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 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웃음도 활력도 되찾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믿으세요.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저 유승은이 증명합니다. 이제 미라클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1: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나요?
2: 자, 오늘도 박미엄님, 서동욱님, 김인환님, 4724님, 1913님, 그 미라클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1277님, 긍디견디, 저 드디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땄어요. 이력서를 쓰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저

0: 이런 게 좀 많았거든요.
1: 초특급 많이 썼어요.
2: 네, 초특급이라는.
1: 요즘은 초특급 잘 안 쓰고
2: 하이퍼.
1: 예.
2: 하이퍼라는 표현을
1: 많이 하이퍼를 많이 쓰는군요.
2: 예. 울트라도 잘 안 씁니다.
1: 그래요. 아무튼 사회복지사 1급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0: 오가던 시간에 친구가 되어준 두 분 방송이 소중한데 이 정도 문장력이면 저희에게 세워놓고 잠깐 세워놓고 몇 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문자를 보내도 채택이 돼서 저희가 5659님의 그때그때 사연을 혹은 상황을 인지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도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1: 그래요.
0: 그러면 예. 정말 친구가 되어준 방송, 친구가 되어준 DJ가 될 수 있겠죠. 자주 남기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사연이 있거나 특별히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주십시오.
1: 네.
0: 샵8910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통으로 하셔도 되고.
1: 네. 네. 우리 항상 처음에 인사드릴 때 여러분의 친구라고 하잖아요. 항상 친구처럼 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701님. 미라가 8년째라니. 아,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 사이에 저도 남자친구가 3번이 바뀌고 지난주에 결혼했어요. 이제 제가 리마인드 웨딩할 때까지 두 분이 미라 계속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미스터라디오 진짜 네. 우리 리마인드 웨딩하고 막 금혼식 뭐 하고 막 난리 날 때까지 우리 이분이 7순 8순 할 때까지 우리도 그래요. 계속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저희가 한번 그 기적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폴킴의 노래 있잖아 3777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함께 듣고 올게요.

0: 눈이에요.
1: 예, 눈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넘어가세요.
0: 예. 눈이에요. 눈.
1: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0: 또 자, 눈 건강 잘 지키십시오.
1: 예, 여러분.
0: 네, 만만찮습니다. 예.
1: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의 노래 날 떠나지마 우연히 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듣고 우리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분노가 콸콸콸.
1: 분노킹 레전드 오브 레전드 소개 선물 받는 퀴즈.
0: 퀴즈를 풀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선물 갑니다. 퀴즈 고고. 오늘의 분노 이야기는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작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에너자이저 꼬마 유치원생 정수를 만나는데요. 근데 정수가 자꾸 말을 안 듣고 때렸으니까 정수네 엄마가 정수한테 주의를 주면서 이 사연자를 보고는 이렇게 부릅니다. 과연 그 애칭, 그 호칭은 뭐였을까요?
1: 자, 1번 밥 잘 사주는 이모, 2번 아는 이모, 3번 어흥 이모, 4번 이모의 전당.
0: 정답 보내실 곳 샵8

0: 박스며 캔이며 플라스틱을 들고 가는데 정수가 앞에서 킥보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1: 정수야, 킥보드 뒤로 타지 마. 위험해요. 앞으로만 타. 너 이렇게 허허 이런 데서 자꾸 이렇게 또 킥보드 이렇게 위험하게 타면 여기 이모 알지? 어흥 이모 알지? 이모 호랑이 이모가 어흥 혼낼 거야?
0: 아니 진짜 왜 자꾸 저를 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막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 동네가 그렇게 작은 데가 아닌데 그 둘을 또 만났어요.
1: 야, 이 정도면 인연 아니니?
0: 이번엔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요.
2: 맛있다. 킥보드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두 개 먹고 오 맛있다.

0: 커피랑 베이글 먹고 갈래요? 소중한 미라클 8014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직장 상사와 한바탕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비상식적인 업무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못 참고 그래버렸습니다. 일단 나오긴 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차 안에서 미라 들으면서 진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이제 들어가서 죄송하다 하고 털어버리려고요. 직장 생활이 다 그런 거죠. 긍디가 위로해 주시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방법이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막 뭐라고 하는 걸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하면 저는 제 고집이 세서 그분을 안 보게 돼요. 안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안 보게 돼서 그런 상황까지 안 가기 위해서 제가 참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저의 방법이고 혹시 그런 느낌의 어떤 강직함이 또 그런 고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베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베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0: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 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 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0: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3: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2: 예산도 맞춰서?
3: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2: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액션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2: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2: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1: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갈갈이 박

연예인 중 가장 공무원 같은 개그맨이자 개그맨 중 가장 경찰 같은 연예인 경찰 경찰 같은 연예인이자 충청도 개그 인간 문화재.

0: 공, 네. 우리 또 남창희 씨가 가장 취약점이죠. 공채 개그맨 맞습니다.
1: 저도 예. 특채 출발했다가 마일리지로 공채를 받은 상황이라서
2: 특채 또 출발을 했어요.
1: 네. 출발이 특채 출발입니다.
2: 저는 네. 아니 저는 원래가 네. 뭐 전 특채도 아니어가지고 저는 잡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1: 아니 예. 그래도 예전에 코미디 큰 리그에서 예. 뭐지 이걸로
2: 예 뭐 활약을 했죠.
1: 활약 크게 하셨잖아요.
2: 활약을 했습니다.
0: 에. 그렇게 따지면 저는 또 에. 꽁트를 많이 안 했다.
1: 아 윤정우 씨 예.
0: 그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요. 앞에 사람들 앉혀놓고 하는 걸 뭐라 그러냐
1: 공개 코미디
0: 공개 코미디를 에. 많이 네. 안 했다. 아니네요. 아 듣고 봐 듣고 봐 헌집 줄게 그다음에 틴틴 파이브
1: 여의도 사옥대 하신 거죠. 예. 예. 여의도 사옥대
0: 아, 그걸 까먹었었네.
1: 에, S 여의도 사옥대
0: 저도 공개 코미디를 했었네요. 하지만 네.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많이 당황하고 호흡이 완전 깨지는 아. 그런 불상사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1: S 몇 기시죠?
0: 일기입니다.
1: 일기시죠.
2: 예.
1: 맞습니다.
2: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 조현민 씨
0: 의미 없어요.
2: 네. 일주일 동안 뭐 별일 없었죠?
1: 아유 뭐 이번 주는 온전히 육아. 이거 육아. 휴대폰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0: 오, 잘했다.
1: 네, 뭐 연 날리고 뭐 오, 나무 있는 데 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2: 네. 오, 잘하셨네요.
1: 좋아하더라고요.
2: 네, 네. 네
1: 그래서
0: KBS의 시사 보도 프로에서 네. 그 아이들과 엄마들은 휴대폰과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시사 프로그램이 나갔었는데 굉장히 느낌바가 많았어.
1: 근데 이제 가만 놔두면 해요 진짜.
0: 적절히 하는 친구들이야 상관없는데 네. 적절하지 못하게 그 휴대전화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네. 그런 친구들이 아 있어요. 걱정이더라고요.
1: 네. 우리 딸도 그게 걱정.
0: 엄청 많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하여튼 이게 다 근데 나 그걸 이제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1: 그렇죠. 네. 네. 연 날리고
0: 연을 날렸다.
1: 네, 연 날리고 그. 그 공원 같은 데
0: 있어요.
1: 예.
0: 연 날리면서 뭘 가르쳐 줬나요?
1: 아, 일단 바람. 바람 있잖아요. 바람을 태워서 이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연이 뜨지 않는다. 넌... 네가 달려야 된다. 예.
2: 자,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네. 본격적으로 코너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행 깔끔해서 좋다.
2: 예. 영화계 최수종, 가요계 현이 있다면 개그계에는 조현민이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1: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제가 나중에 연구할게요. 네.
2: 그런데 뭡니까 주제가.
1: 네. 남편들의 사소한 거짓말 있잖아요. 대체 왜 하는 건지 그 심리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건 남편들이시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본인 돈 주고 산 거면서 아는 형한테 선물 받았어. 그리고 시댁 갈 땐 아직 출발도 안 했으면서 가는 중이야. 배달 시켜 먹은 게 확실한데 아유 포장해 와서 먹는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심각한 것만 아니면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요. 사소한 것들이라도 해도 마냥 좋진 않거든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남편들의 심리가 너무 궁금합니다. 계속 모른 척 넘겨도 될까요? 아내들이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어허, 이렇게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남편들의 심리. 네. 뭘까요, 진짜?
1: 이게 파고들면, 글쎄요, 저도 이제 해봐서 아는데 굉장히 이제 남편이 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한심한 일이라서 그냥 거짓말로 본인을 좀 포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추궁하면 배고파서 그랬어라든가 너무 갖고 싶었어라든가 뭔가 1차원적인 욕구를 자기가 참지 못해서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본인보다 어른인 와이프한테 뭐랄까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0: 그러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조현민 씨 같은 경우는 한번 울어보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 세게 한번 운 적 있죠.
0: 아, 운 적이 있어요. 예. 네. 거짓말 해도 그렇습니까?
1: 거짓말 했어.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주변에 지인의 이제 도움을 받고 한번 좀 울어야 될 때 한번 세게 울어주면 네. 그거 한 1년 정도 약효가 네. 세게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애 초기 때 한번 울고 지금까지 그걸로 놀림받고 있습니다.
0: 네.
1: 오래가던데.
0: 아니, 뭐 네. 최근에 뭐 혹시 우리 정수영님도 뭐 사소한 거짓말 한 적 있으십니까?
2: 최근에요?
0: 예.
2: 늘 일상이라서.
0: 아, 일상적으로. 네. 일상 속에 거치시군요.
1: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는 형한테 선물 받으셨고 네. 게임 타이틀 그리고 시대.
0: 예. 어떤 거 예를 들면.
2: 등산이 11시 반쯤 끝나면 예, 예. 12시 20분에 들어간다더라.
0: 예.
1: 사소하게 본인만의 시간을 조금 확보하는
2: 네.
1: 그런 것도 있고.
0: 그러시구나.
1: 남편
2: 얘기해도 예. 되나?
1: 안 돼요.
2: 내가 지금?
0: 아니 어디.
2: 어쩔 수 없나 그럼 이제 1시에 끝나는 거지 뭐
0: 네. 예.
2: 계속 시간은 미뤄질 뿐입니다.
1: 네네. 이렇게 남자친구 없어요?
0: 저요.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사실 더
2: 아내가 거짓말 합니까? 그럼요.
0: 아니 더 늦게 가도 되는데 걸렸네.
2: 내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니에요?
0: 아내가 더 놀다고 오라고 하는데 네. 거짓말하고 일찍 가죠.
1: 아 뭐라고요? 나 늦게 예? 갈 거야 하면서 짜잔?
0: 아니 그게 아니라
2: 셋 중에 최근 제일 넌 것 같은데?
0: 예 맞아. 아니 더 놀다 와 11시까지 만약 놀다 와라고 하면 그럼 저는 이제 아니야 11시까지 놀 수 있는데도 10시에 들어갑니다.
1: 아 혹시나
0: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왜 안 놀다 왔어 그러면 아니 뭐 그냥 다 일이 일찍 끝났어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일찍 들어와 버리죠.
1: 자리는 파하지 않았지만
0: 예 저는 먼저 들어옵니다. 왔나? 거짓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남편분들에게 저는 지금 돌맞을 각오를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2: 각자의 상황이 있네요.
0: 저는
2: 네.
0: 저 갑옷을 좀 맞추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예.
1: 아니, 저는 말할 때 편하지.
0: 돌을 던져가지고 남편분들이 예.
2: 그 같이 게임하는 친구들과 이제 네. 이 수신을 함 이걸 뭐라 그래 인터넷 통신을 하면서
0: 네네.
2: 뭐 야 너가 먼저 가 쏴 야 내가 쏠게 내가 들어갈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2: 그런 거를 서로 통신하면서 하면 재밌어요.
0: 그렇죠. 같이 하는 느낌이 네. 많이 나죠.
2: 근데 뭐 예를 들어 보통 12시쯤 끝나는데 육아하는 친구들이니까 11시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자, 4부가 시작됐고요. 개그맨 조현미 씨 하고 있습니다. 조현미 씨의 코너 개그맨 경찰 개찰 조현민의 맨눈으로 사연을 읽어드리는 수사반장
2: 충청.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 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느낌 물씬나는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충청
3: 충청
2: 쉬어.
3: 자, 수사가 필요한 사연, 개찰에 도움이 필요한 사연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무엇하면 놓치지 않는 개찰 조현민이 다각도에서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2: 문자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되겠습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아메리카노와 도넛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3: 맛있겠군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2: 사건 번호 6646님께서 가족끼리 식당에 갔을 때 남는 거 포장해 오자고 하는 남편.
0: 왜 이래 먹는 거. 예.
2: 그걸 참 싫어하는 남편인데요. 근데 술 마시고 집에 올 때는 꽉 남은 걸 들고 옵니다. 왜 이럴까요?
3: 술 취해서 지금
0: 정답이
3: 뭐 술 취해서 지금 뭐가 있어요?
2: 취해서 그땐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거든. 예.
0: 같이 사는 주사를 왜

0: 아내가 그걸 받아서 꿀꺽 해버렸습니다. 장모님께 안부차 전화 드리다가 그걸 또 알게 됐습니다. 내 용돈을 왜 당신이 가지냐 했더니 제 생일상 차리는데 돈을 썼다면 줄 게 없다고 합니다. 형님들 너무 억울합니다.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지금
1: 근데 이해는 간다. 장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예. 스티럼 말고 다른 표현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서 딱
2: 가로채기
1: 거.
2: 가로채기

0: 일진이어도 아우 이견이 많더라고.
1: 숨 좀 쉬고 살아도 괜찮아요.
2: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은실님께서 신청해주신 블락비의 난리나.
3: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문제 몰아넣는 거지.
1: 근데 아 이런 또 뭐랄까 비교.
0: 아까 뭐였죠? 피부?
1: 네, 피부과. 뭐 보약. 이런 거, 그러니까
0: 오약은 그럴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
1: 주변에 이제 자기 아들을 자랑하시는 우리 시부모님들께

0: 있잖아요. 나한테 나한테 주시는 신호를 아, 보내라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어,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 제가
1: 남편이
0: 할 남편이 할 역할인
1: 네.
0: 거예요.
1: 내가 네 와이프야?
0: 예. 그게 그런 겁니다. 다 결국에는 누가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네. 이해해 주세요.
2: 네. 너는 나서야 될 땐 안 나서고 네. 안 나서도 될 땐
0: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서야 죽으면 내가 그러면 예.

그래서 홍제램프 쪽으로는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3차로 맞고 처리하면서 성산램프부터 여파받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안성에서 안성분기점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수원 일대 짧게 주춤합니다. 이후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구간,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용인휴게소 부근 짧게 막히고요. 동수원에서 부곡까지는 10km 길게 정체입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6: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5: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6: 세종 기프트.
7: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그래, 그건 그렇고 조원선. 5월 28일 목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이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1504 침대에서는 생각 말고 아 포근하다 감정을 느끼면서

편하다라는 행복한 감정으로 잠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요. 잠을 깊이 정말 숙면을 취한다고 하잖아요. 아주 깊이 푹 자는 비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1504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 편안하다 이런 좋은 감정으로 좋은 기분으로 잠드는 것. 그리고 제가 들은 거는요. 하여간 최대한 빛을 차단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옆에 두고 자꾸 그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되니까.

제가 들은 건 조명과 그리고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어떤 걸 알고 계신가요? 아무튼 우리 잘 자야 돼요. 그래야지 잘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하루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밤도 편안하다 하는 기분으로 잘 주무시기 바라면서 1504 랜덤으로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목요일 저녁 풍경 영화평론가 라이너님과 함께하는 영화 보기 좋은 날 오늘은 영화 대신 제 주변에 다 이 드라마 얘기였어요. 최근에 마지막 방송이 되었죠. 아주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놨던 드라마 한 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미난 퀴즈와 함께 3부에 만나보겠습니다. 금메달 금이와 매일 달리기 이 구호를 5월 한 달간 매일매일 외쳐주신 분 중에서 딱 한 분을 추첨해서 150만 원 상당의 뷰티 디바이스 선물 드립니다. 6월 1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 당첨자 발표할 거예요. 5월 31일 방송까지 반영을 해야 하니까요. 아차상도 있으니까 여전히 늦지 않았어요. 오늘도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도 사연 소개해드린 분들에게 모두 각종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샵8910이에요. 생방송이니까 지금 신청하세요. 사연이든 신청곡이든 뭐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강릉 표가 아 누가 좀 취소 안 해주나. 181 랜덤으로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수빈 숙녀에게 양미순 씨 신청곡.

779 용산역에서 광주로 가는 KTX 안이에요. 오늘 서울 출장이 있었어요. 오후에 미팅하고 시간이 조금 남아 추천받아 간 경의선 숲길에서 잠깐 산책했어요. 횡단보도 건너니 푸르른 숲길이 바로 있고 솔솔 바람이 불어줘서 걷기 딱 좋았어요. 잠깐의 여유가 있어서 좋았던 서울 출장이었어요. 웃음 웃음. 어머 왜 제가 다 고맙죠? 서울 출장 다녀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울 너무 복잡해요. 서울 너무 힘들어. 이런 사연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래요. 우리 서울 사람들도요. 경의선 숲길 같은 데가 있어서 우리도 숨 쉬고 살거든요. 서울 출장 좋았다고 해주셔서 저도 고마워요. 신재순 씨, 요즘 비가 많이 내려 상추가 배추 포기만큼 커졌다면서 지인이 엄청 많이 주고 가셨어요. 사실 저도 전원주택 텃밭에서 상추를 키워서 괜찮다 했더니 저희 가게 오시는 단골 손님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인심 후하다는 인사 많이 들었어요. 와, 배추가... 아니 상추가 배추만큼 크는 거 아 좋은데요? 이렇게 쑥쑥 자라니까 주변에 그냥 다 나눠 먹고 아니 상추 가져가신 분들 뭐 하시겠어요? 삼겹살 굽겠지. 그럼 정육점도 잘 될 거고 두루두루 좋네요. 7432 어제 소개팅 다녀왔는데 남자 쪽에서 연락이 안 오네요? 아니, 물론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막상 연락 안 오니 뭔가 섭섭하네요. 말 줄임표. 아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아 왜냐면 솔직한 정도에 따라 제가 드릴 말씀이 달라서 그래요. 진짜 내 스타일 아니에요? 연락 안 오고 다시 안 만나도 괜찮아. 그럼 넘어가요.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솔직히 좀 한 번 더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격리나라.
1: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2: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3: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4: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슈퍼 라디오.
2: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KBS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GTX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사고조사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란재판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2% 중후반대로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는 2.5%로 동결했지만 인상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이 기존의 14.9%에서

0: 언제부터인가 출조 신청할 때 이번에는 무슨 고기가 잡힐까 보다 이번에도 그 사람 나오나가 더 궁금해졌다. 파도가 유난히 심하게 치던 날 멀미 때문에 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가 괜찮냐 물어오기에 애써 태어난 척 했지만 사실 하나도 안 괜찮았다. 그러자 그는 따뜻한 물 한 컵을 내밀었다.
1: 오늘은 좀 쉬세요. 이따가 제가 잡은 고기 나눠드릴게요.
0: 낚시를 마치고 항구 근처에서 다 같이 해물라면을 먹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하나 둘 일어나 먼저 가고 우리 둘만 남게 됐다.
1: 근데요.
0: 네?
1: 저는 요즘 낚시보다 같이 낚시 오는 사람이 더 기다려져요.
0: 라면 먹다 살에 걸릴 뻔.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서 쳐다보니까 그는 또 장난스럽게 웃었다.
1: 눈치가 없으시네요. 제가 좋아한다고요.
0: 바다 위에서는 바람이 그렇게 세차게 불었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엔 세상이 고요해졌다.

화려하지 않은 고백 이승환. 와, 벌써 이야기 초반부터 부럽습니다. 취미가 맞는 멋진 커플로 진행 중이기를요. 황윤주 씨 부러워하셨고요. 최창호 씨는 이러셨어요. 등산? 빨래방? 아니, 낚시가 정답이었어. 낚시를 배웁시다 하셨고요. 진짜 만날 사람들은 어디서든 만나더라고요. 그렇죠. 연애일기 날마다 함께하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등산에서 맺어진 커플도 있었고 빨래방에서 처음 만난 커플도 있었고 이렇게 또 낚시. 아, 최원일 씨, 최창호 씨에 이어서 우럭이 낚였을 때 내 마음도 그에게 낚여버렸다. 그런데 아내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남편 취미가 낚시라는데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두 분 천생연분입니다. 3585. 어머어머 그린라이트. 지금도 두 분이서 같이 낚시 다니시는 거겠죠? 둘이 같은 취미가 있으면 좋더라고요. 저희처럼. 3585. 저희라고 하셨으면 두 분은 어떤 취미로 이렇게 처음 만나고 또 통하셨나요? 연애일기 한번 도전해 보시죠. 2901, 사랑에 낚이셨군요. 그런데 저는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미끼도 끼울 줄 모르고 쬐끄만 고기가 잡히면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놓쳤나 봐요. 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이태균 씨, 곁에 있기만 해도 왠지 편안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하셨습니다. 연애일기.

0: 아, 아니 그 차가 새 주인에게 사랑받든 말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데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주인이 좀 예뻐해주고 잘 좀 이렇게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번호판은 바뀌... 그치, 번호판이 바뀌지. 아, 헷갈리네. 아무튼지 간에 보면 알죠? 내 차 모르나요? 모르나? 중고차는 안 바뀌어. 아, 헷갈립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서, 예, 아무튼지 간에 반가웠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권호규 씨에게도 랜덤으로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5131 대구에서 택배하고 있는데요. 부쩍 더워진 날씨에 뛰어다니다 보니 땀이 많이 났어요. 엘리베이터 타서 혹 땀 냄새가 날까 봐 최대한 구석에 붙어 있었는데 아주머니께서 땀 닦으라면서 손수건을 쥐어주셨습니다. 고운 꽃 자수 손수건을 더럽히기 아까워서 거절을 했지만 웃으시며 수고가 많아요 한 말씀 남기고 떠나시더군요. 아주머니 덕분에 올여름은 덜 힘들 것 같습니다.
1: 아주머니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택배하시는 5131 이 기사님 마음에 이렇게 또 시원한 그냥 바람 한 줄기를 선사해 주셨네요. 기사님 화이팅이요. 랜덤 선물 세트 고운 꽃 자수 손수건을 얼떨결에 선물 받게 되신 5131 기사님께 보낼게요.
0: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베스트 슬립 일양약품 TS푸드 서울 사이버대학교 김소형 해밀레 KB 국민은행 셀레나제 제공입니다.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이야.

0: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

반복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여주분기점 부근인데요. 약 20분 전쯤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3차로 막고 처리 작업 이어지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수원과 판교 일대 짧게 주춤하고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6: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7: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

0: 짧은 후 빠른 전개와 도파민에 중독된 시대에 느릿하게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대사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그 조용하고도 묵직한 이야기.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화 보기 좋은 날.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라이너님 오셨습니다. 네. 라이너님은 영화를 직접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1: 네네.
0: 근데 개봉은 언제예요? 그 진짜 오래전에 촬영 끝나고 네. 후반 작업 들어가셨다는 얘기 몇 달 전에 들은
1: 그렇습니다.
0: 것 같은데.
1: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네. 제가 중간에 막 아프고 이러는 바람에 조금 미뤄졌는데요. 네네. 조만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0: 급한 건 아니니까 마음에 그렇죠. 들 때까지.
1: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이 마음에 들 때까지 한다는 것도 한두 끝도 없어서 중간에 멈춰야 되겠더라고요.
0: 아, 네네네. 네.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1: 네. 적당히 네. 하는 게 최선인 거죠.
0: 잘 마무리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1: 네.
0: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의 주인공이 영화 감독을 꿈꾸며 너무 오랜 세월을 보낸 분이잖아요.
1: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바로

0: 많이 듣게 됐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이 와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은데 봤느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친구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1: 우리 주변이 누구예요? 라이너님이죠?
0: 뭐 저도 그렇고요. 네. 근데 저는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1: 20년까지는 아니지만
0: 어쨌든 되게 집중해서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1: 그러게요.
0: 이 작품은 그냥 영화계 이야기다라고 보기에는 좀 과하고요. 그거보다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0: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 작품은 그런 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건드려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좀 잔인할 정도다. 어떻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부라든지 숨기고 싶은 그런 자존심, 그 알량한 마음들 이런 거를 어떻게 저렇게
1: 적나라하게
0: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 굉히 무서운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 제목이?
0: 네,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네,
1: 줄여서
0: 작품이죠.
1: 모자무사라고.
0: 네, 많이들. 모자무사.
1: 예. 네. 아, 진짜 이 작품은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계속 보고 싶었어요.
0: 보면 저도 이제 보면서 처음 봤을 때 그 어떤 놀라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작품을 처음 보면요, 주인공이 어떻게 저런 사람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1: 맞아요.
0: 왜냐면 이걸 보다 보면은 그 생각이 안 들게 되지만 첫 번째 편에서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어떤 진입장벽이라고 할 수 있을
1: 맞아요.
0: 정도로 너무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주인공을 보고 있으면 저 자신에게 있는 못난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1: 네.
0: 거울처럼.
1: 주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은 선남 선녀에서 동경하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캐릭터가 좋아서 응원하게 되거나 이렇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 주인공은 처음부터 응원하게 되진 않아요.
0: 응원하게 되지도 네. 않고 보고 있으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집니다.
1: 맞아요.
0: 그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1: 와.
0: 이 드라마를 만든 작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 맞습니다.
0: 이분은 박혜영 작가라고요. 대표작은 나의 아저씨 그리고 나의 해방일지 이 두 작품인데 이 드라마를

0: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동만이 형, 아, 진만이의 대사가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냥 존재하라고. 그리고 진짜 힘들 때 도와줘 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신께 이뻐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할 때도 그냥 눈물이 났어요. 아무튼 박혜영 작가님 최고, 나의 해방일지 보고 작가님 팬이 되었는데 어찌 그렇게 힘들게 사는 우리를 토닥토닥 해주시는 대사를 잘 쓰시는지.
1: 그렇습니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힘들어하는 사람들 혹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깊이 관찰한 분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화해야 되고 어떻게 만져줘야 되고 어떻게

0: 네, 박경세 감독이랑 장은주 감독은 네. 어느 정도 닮았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질문을 던진 건데 장항준 감독님은 전혀 아니고 나는 황동만이다.
1: 에?
0: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데뷔를 오래전에 하셨는데도?
0: 오래전에 했는데도 황동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그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그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너무 잘 이해가 되고
1: 야.
0: 그리고 이제 영화계에는 황동만 씨가 여기서 작품에서 15년간 영화감독으로 데뷔를 못한 사람으로 나와요.
1: 맞아요. 거의 20년 가까이만.
0: 그렇죠. 네. 근데 실제 영화계에는 20년 넘게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1: 진짜로요?
0: 실제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직 입봉만을
1: 데뷔만을
0: 바라면서 있는 분들이 되게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성공한 영화 감독들도 그런 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숙연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신의 성공이 어떻게 보면 온전히 나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1: 정말 운이었다.
0: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1: 야, 진짜 이 작품을 다루니까 그냥 여러분이 절절한 고백들을 해보시는데 9110 보면서 옛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드라마 작가 지망생이었고.

0: 정말 최고의 스타인 뭐 오정희라든가 네. 예, 장미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진짜 버티고 있는 거였잖아요.
1: 버티고 있는 거였죠.
0: 네. 네. 자, 본격적으로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신다면은요.
1: 일단은 뭐 배우들 얘기를 잠깐만 드리자면 여기 주인공은 지금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대세 중에 대세입니다. 구교환 씨.
0: 정말 요새 모든 시나리오가 구교환 배우한테 먼저 갈 것 같은 느낌?
1: 구교환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네, 네. 라는 생각이 들 와. 정도로 대단한 배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윤정 씨가 예, 영화사 PD를 연기했죠. 변은아.
0: 진짜 연기가 깊어졌어요.
1: 달라졌습니다. 와. 거기 이제 나오는 배우들이요. 이제 오정세 배우라든지.
0: 대세죠.
1: 강맑은 배우라든지.
0: 너무 좋아요.
1: 또 이제 배종옥 씨. 네. 뭐 한선아 씨라든지 뭐 이 배우들이 모두 정말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고
0: 네 박해준 배우 빼놓으면 서운하죠.
1: 박해준
0: 네.
1: 배우 빼놓을 수 없죠. 그 배우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그들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좀 황홀해지네.
0: 네, 저는 전배수 배우를 비롯해 8인회도 너무 좋았습니다.
1: 8인회 그렇습니다.
0: 네, 9802 저는 한선아 배우의 재발견이었어요. 한선아 고윤정 배우가 자매라는 것을 알고 서로의 아픔을 토닥이는 장면.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상도 못하게 눈물이 났어요. 모자무사 누구나의 부족한 부분을 매만져주는 따뜻하면서도 특이한 드라마였어요. 끝나서 아쉽지만 여운은 오래 갈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9802 이분 같이 느낀 분들 많.

0: 그걸 들었을 때 분노라든지 맞아요. 뭐 절망, 좌절 이런 걸 줄 알았는데 허기가 뜨고 오히려 집에 가서 마구마구 맞아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그런 모습에서
1: 왜 내 인생이 네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건데요?
0: 그렇죠.
1: 와, 진짜.
0: 마치 빌리 엘리어트를 네.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1: 9540 볼수록 빠져드는 드라마 극중 강말근 배우님의 역할인 고혜진 대표가 너무 멋있다 느꼈습니다. 모든 배우님들이 너무 좋았던 드라마 박찬열 씨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를 위로해주는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그럼 정답 발표해 주시죠. 퀴즈.
0: 네. 박혜영 작가의 작품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3번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였습니다.
1: 정답 맞춰주시면 가운데 5분 추첨해서 혼영 세트 혼자서 영화 보실 수 있게 영화표 한 장과 팝콘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자무사 OST 중에서 너드 커넥션 서영주 나란한 밤 들으면서 라이너님 보내드립니다. 우리 6월에 만나겠네요.
0: 네.
1: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0: 부를 핑계로 문자를 주고받고 있긴 한데 얼굴 보고 직접 만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욕심일까요?
1: 아, 그런 정도 욕심은 뭐 낼 수 있지 않아요?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는 거 이게 끊기지 않고 뭔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나보다 상사였던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이었고 나는 이제 직원이었던 것 같은데 366아 그럼 뭐가 어려워요? 후배가 밥 좀 사주세요. 뵙고 싶어요. 후배가 그러는데 싫다는 선배는 거의 없습니다. 후배가 밥 사달라 그러면 그래 그래 언제 먹지?

이주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서로 의지하며 지냈던 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겨울이면 자취방에 연탄불이 꺼져 방이 차갑게 식어버리곤 했는데요. 찬물에 머리 감고 호호 손 불어가며 연탄 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때는 참 힘들고 서러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웃으며 꺼낼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네요.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갔지만 만나면 금세 그 시절 고등학생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와, 이런 인연도 흔치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자취를 같이 한다라도 뭐 한 대학교 입학? 근데 진짜 말씀 그대로 어린 나이에 중3부터 고3까지면 아유, 그냥 식사나 제대로 서로 잘 챙겨서 드셨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 정말 더 애틋하고 각별하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가까운 친구하고 23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하셨어요. 진짜 이번에 만나면 엄청 두 분이 막 부둥켜고 울지는 않을까? 막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랜덤으로 선물 세트 3099 두 분의 재회를 축하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3637, 3년 전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오면서 큰 마음 먹고 안 입는 옷, 안 읽는 책 싹 정리했어요. 다음 달 이사를 또 앞두고 버릴 거 추리는데 바지 두 벌, 이불 한 채 나오네요. 그동안 미니멀 라이프 실천한 것 같아 뿌듯해요. 와, 말씀하신 그대로죠? 여러분, 3년 동안에 3년 동안 저도 많은 걸 사드렸는데 바지 두 벌에 이불 한 채밖에 정리할 게 없다니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훌륭하십니다. 이번엔 이삿짐 정리하는데 아주 그냥 가뿐하시겠어요. 부럽습니다. 3637 이분에게도 랜덤으로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로지 바다 가자.

0: 로지 바다 가자. 이어서 박재범 좋아. 0285 김대성 씨, 황희정 씨 신청곡이었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현대자동차 하이엠솔루텍 우리금융그룹 제공입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마포에서 가양대교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에서 가양대교까지 30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쪽 수서나들목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올림픽대로 동호대교부터 여파 받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여주분기점 부근입니다. 앞 시간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고요. 3차로 막고 처리 작업 길게 이어지면서 감곡 나들목부터 7km 정도 어렵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제로 제로
1: 위 제로
0: 과식에도 제로 제로
1: 위 제로
0: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1: 위 제로
0: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 제로 에이야.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934님, 저희 반 아이가 인대를 다쳐서 깁스를 하고 왔는데요. 저한테 깁스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또 어디서 배운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집에서 아마 부모님이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학교 다녔을 때 그래서 깁스한 친구 한 명 있으면 그 깁스한 친구 손에는 진짜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빨리 나아 막 이런 글자부터 하트, 공룡 그림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2109님은 얼음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주문량이 많아졌는데요.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아, 생일에도 야근을 해야 하니까 좀 울적하고 서러워지기도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생일날에 너무 늦게까지 일하면 좀 아쉽죠. 왜냐면 나만의 시간도 보내고 싶고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파티도 하고 싶고 2109님께서 일단 생일 파티를 제대로 못하셨으니까 이번 주 지나고 또 생일 파티 제대로 거하게 하면 되죠. 고생 많으십니다. 잠시 후엔 빵 나왔정 시작해 볼게요. 주말이 코앞인데 평일 하루가 더 남았다는 생각에 힘이 쭉쭉 빠지시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베베 꼬여버린 기분을 풀어줄 왕까베기. 빵야! 어떤 분은

포기했답니다. 첫 일정부터 꼬여버려서 하루 종일 울적했어요. 또 평일 휴무가 생겨야 은행에 갈 수 있을 텐데요. 막막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은행 업무가 참 이런 날이 있어요. 진짜 길게 기다려야 하는 날. 4358님, 그래도 뒤에 일정들은 다 하셨죠? 다음에 꼭 은행 업무 보시고 저희가 꽈배기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익명 A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다니는 친구 중 한 명이 저한테만 말을 툭툭 함부로 하는 느낌이에요. 그럴 때마다 멈칫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니까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있을 때도 말을 최대한 안 하고 조용히 있게 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게 말이 좀 센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게 그 친구도 분명히 센 거 알 건데 미안한 것도 알 건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익명 A님께서 나중에 둘이 있을 때 실적 얘기해보세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나 너 되게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말 툭툭해?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빵 보내드립니다.

사진 그 보정하실 때 그 살짝 돌리시면 되는데? 그러면 돼요. 찍어주는 게 어디예요. 어떠한 남자친구분들은 됐어. 뭐 맨날 똑같은 사진 찍어. 맨날 찍으면 똑같은데.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지금 너무 착한 남자친구다. 나중에는 그 뭐랄까 한번 먼저 찍어주고 그대로 찍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쵸? 발 밑에 맞춰서 찍어라. 이렇게. 저희는 달인의 스튜드 듣고요.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일기예보에 이어서 하성운의 티격태격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익명님의 사연이었어요. 선물로 배달 어플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어떤 일로 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나중에 연락하자, 생각하고 또 연락해보자 이런 말도 없이 그냥 툭 끊기면 아, 약간 용기 안 날 것 같아요. 왜 연락이 없지? 상상력만 계속 너무 넓어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 그 깊이감만 너무 깊어지고 일단 먼저 연락하기 싫다고 마음을 가지셨으니까 좀만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잘못한 거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자존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사람보다 더 중요한 자존심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자존심이라는 걸 정말 굽히지 않아지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으면 이제 앞으로 계속 가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고 힘들었으면은 우리 익명님께서 좀 이번에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또 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냥 그저 우리 볼콕분이 마음 안 아프시기만 바랍니다. 왜 먼저 연락을

진짜? 탄탄 먹어도 된다고? 탄수화물 탄수화물 이렇게? 진짜?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훨씬 좋다는 또 파가 계시네요. 저는 그래요. 매콤한 소스를 김밥을 찍어 먹는 거 좋아요. 근데 매콤한 소스 다른 거 많잖아요. 떡볶이도 있고 라면도 있고. 근데 굳이 쫄면에다가 쫄면은 돈가스가 좀 더 어울리는 느낌 스가 있지 않나. 말아가지고 같이 먹어도 괜찮고. 모르겠어요.

효린 다솜의 둘 중에 골라에 이어서 오늘의 정픽, 제가 고른 더자두의 김밥까지 두 곡 들어봤습니다. 제가 김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김밥을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조금 물릴 때는 있어도 또 다시 생각나는 건 결국엔 또 김밥이더라고요. 저는 또 이 노래 성대모사를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또 들어보고 싶었죠.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0: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베페 주문
0: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베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쇼리실라!

0: 뭐가 맞는 건지 정말 모르겠는 아리송한 연애 이야기. 윤지성 씨, 조수연 씨와 함께합니다. 모든 청춘 남녀의 고민, 연애
1: 전혀 모르겠어요.
0: 이 코너가 원래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점점 더 사랑받는 이유는 이 두 분들 때문입니다. 맛깔난 연기는 물론이고요. 마치 자기 일처럼 공감해주는 공감력 대단한 두 분입니다. 유지성 씨 그리고 조수연 씨 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수연입니다.
0: 아, 그 연기 보는 재미가 좀 생겼어.
2: 진짜.
3: 정말이에요?
0: 아, 내가 알았어.
2: 확실히 수연 씨도 그리고 연기를 꽤
0: 여기에서 수연 씨가 온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2: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연기를
0: 우리가 연기를 못해. 연기
2: 우리가 연기가 안 돼.
3: 진짜 잘하면서.
2: 아유, 그래가지고 난 진짜로
3: 짰죠. 지금 나 짰죠. 나 놀리는 거지. 나 짰지.
2: 아니.
0: 그 저번 주에 그 남자인 친구 역할 그리고 여자친구 역할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바꾸는 걸 보고 제가 딱 느꼈어요. 너무 잘한다.
2: 아유.

0: 지성이 잘 부탁해요. 이러면서 우리 요정 잘 부탁한다고 저를 진짜
1: 아니 근데 저 진짜 거짓말하고 저희 팬분 중에 이제 저한테 이제 SNS로 이제 올라 이게 오시잖아요. 보통 이제 뭐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니까 네, 네. 들어가 봤는데 진짜 수현 씨 팬이신 거야.
2: 어머.
1: 그래서 그 남자친구분 누구시지? 저기
0: 누구, 네.
1: 남자친구분 누구시지?
0: 아, 그, 나 썸 타고 사귀었, 아니, 그, 그 코너, 코너. 신윤승 씨.
1: 아, 윤승, 그러니까 아, 그, 윤승 씨. 그러니까 윤승님이랑 수현 씨 팬이신 거. 그래서 진짜 막 같이 퇴근길도 보시고 막 그러신 팬분이 계시는데 네. 지성호

0: 내가 덕질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말면서 약간 어머, 그런 느낌이신 거지.
1: 어머 수성만 선유.
2: 원래 이제 윤지성 픽이었는데 수현님도 좋아했는데 아, 둘이서 딱 모인 거야.
0: 아니 최근에는 지금 그분을 더 많이 좋아하시.
2: 아 윤성 씨를.
0: 최근에는 고정 PD의 그분이 계시더라고.
2: 아 좀 바뀌었네.
0: 고정 PD의 그분이 계시더라고. 내가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2: 그랬구나. 우리 서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또 나눕시다.
0: 네네네 그래요.
1: 너무 좋죠.
2: 너무 좋죠. 맞아요. 아까 남자친구라고 해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1: 어, 그래서 내가 어 누구 말하는 거지? 내가 누구?
0: 그래서 누구 얘기하는 거야?
1: 깜짝 너 뭐지?
2: 어째 누구지? 라는 표정으로
0: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2: 바로 알았습니다. 745님 문자 한번 수현님 읽어주세요.
1: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대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 화가 풀릴 때까지

0: 내가 좋아하는 사람.
1: 내가 좋아하는 사람.
2: 전 내가 좋아하는 사람.
3: 난 나를 좋아해준 사람.
1: 어, 진짜요? 근데 싫어하면 내가?
3: 내가 싫어해? 싫을 수 없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싫어해. 어, 나의 가치를 진짜?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도 분명히 좋은 사람일 텐데.
1: 아닐 수도 있어요.
2: 오늘도 고만 싸우세요. 진짜로 약속해요.
1: 괜히 핑크를 걸고 싶은 거 아니죠?
3: 아, 그럼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1: 아니 그래야지 마음이 가지.
2: 어 맞아.
3: 근데 나만 좋아할 수도 있잖아.
1: 아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게끔 최선을 다할 거야.
3: 어 근데 막 그래도 싫대. 그만 좀 해 효정아 제발.
1: 그럼 다른 좋아하는 사람 찾아가.
2: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찾으러 다니면 되지.
1: 다니면
2: 세상에 놀린 게 얼마나 많은데.
3: 그래.
1: 그렇지.
3: 말을 채이는데.
1: 다음 거 또 한번 해볼게요. 좋은 거 고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3: 먼저 풀어주기.
2: 나도 나도.
1: 우리 셋이 되게 비슷하다. 아, 이거.
2: 저는 못 기다려요.

0: 냅둬도
1: 지성님
0: 있어.
1: 지성님 약간 그런 스타일?
0: 냅둬줘? 어. 아니?
1: 바로 푸는 스타일?
0: 아, 저는 풀려면 풀어요. 근데 약간 뭐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 이게 정말로 뭔가 이게 그 화의 농도에 따라서.
1: 그치, 화의 농도에 따라 다르지. 근데 이제 나는
0: 좋은 게 좋은 거라고.
1: 나는 조금만 기다려줘 연락할게. 약간 이런 스타일. 들이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못 기다려요. 바로 그 앞에 찾아가가지고.
0: 진짜?
1: 아니 아니 날 사랑한다며. 그러면 우리 화합도 풀어야지.
0: 화합하자.
1: 빨리 우리 화 풀자. 우리끼리 더 사랑할 날이 많은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난 근데, 약간 이런 스타일. 맞아.
0: 근데 효정아, 근데 우리 지금 잠깐만 생각을 좀 내가 필요하다니까.
1: 내 앞에서 생각하면 되지.
0: 아 짜증나.
1: 같이 생각해볼까? 네, 왜? 혹시 헤어질 생각하는 거야?
2: 아, 아이고 세상에나.
0: 아니야. 미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1: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을 날이 더 많아.
0: 그래, 그만 얘기하자.
2: 풀었다.
0: 풀었다.
2: 풀었다.
0: 되네. 아, 그렇게 되네.
1: 그런 거야.
0: 된다.
2: 된다.
1: 질렸어. 연애 전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연애 고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개되신 분들께는 치킨 교환권 선물해 드릴게요. 어디로 보내면 되죠?
2: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노래

0: 윤지성의 고민 상담 듣고 왔고요. 연애 전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1: 익명을 요청한 남자분의 사연입니다. 제 여자친구는요, SNS 팔로워가 2,000명이 넘습니다. 사진을 정말 감각적으로 잘 찍고요. 재밌고 솔직하고 사람들과 소통도 잘해서 인기가 많아요.
2: 오빠 알지 알지. 이 가게 오는 거 진짜 힘들어. 사장님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내 팔로워라서 여기 예약해 준 거거든. 진짜 이따 서비스도 준대 오빠 알지 알지.
3: 아 우리 수현이 짱. 맛집 협찬은 언제나 환영이지. 어어 뭐해 가게인데 산지 오지. 많고 찍어. 어
2: 그럴까? 예약하기 힘든 곳인데 정이님 덕에 왔다 샵 고마워요 정이님 샵 지성오빠 나한테 고마워해 샵 여러분 여기 어딜까요 샵 상수 앞을
3: 자기야 음식 나왔다 이것도 찍어야지
2: 어 얼른 찍을게 너무 맛있겠죠 샵 비주얼 비 샵 비주얼 싫어? 샵 사진만 봐도 침이 지르르
3: 너무 먹고 싶었나봐 자기야 빨리 먹고 싶었나봐
2: 미칠 것 같아
1: 인기 있는 여자친구 덕분에 좋은 일도 생기긴 해요. 근데요, 의견이 갈리거나 진지한 상황, 싸우는 순간에도 이런다는 거예요.
3: 아, 내 말 뜻은 그런 게 아니라!

0: 산식을 좀 팍 먹어버리고 이러면 또 싸우잖아.
1: 맞아.
2: 그래.
0: 근데 이렇게 앞에서 다 남자친구가 기다려주고 사진 찍어주고 이거 사실 진짜 좀 고마운 일이기는 해.
2: 그치. 근데 먹는 걸 좋아하시나 봐. 서비스 받는 거 못 참지.
0: 못 참지. 어떻게 참아.
2: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톡 프로필이나 이런 데다가 아 진짜 거슬리게 하네?
1: 아~
2: 이렇게 써는 사람도 알아요?
0: 톡?
2: 톡 프로필 옆에다가 나는 그냥 누가 말 좀 안 걸었으면 좋겠다. 야 이렇게 써놓는 사람들 있어요.
0: 있어요?
2: 진짜 알지?
1: 뭔지 알죠.
2: 그러면 이제 프로필 바뀔 때마다 위에 뜨잖아. 맞아, 건드리지 마셈. 막 약간 이런 거. 나는 진짜로 제발 그거를 안 올렸으면 좋겠어.
0: 있어.
1: 약간 이런 거 아니야. 해도 해도 너무하네. 뭐 이런 게 올리는 사람들 꼭.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연애 전혀 모르겠어요. 조수연 씨, 윤지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 소개해 볼게요. 익명을 요청한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대학교 캠퍼스 커플만큼은 절대 안 할 거라고 다짐한 저. 그런 저를 몇 년이나 좋아한 친구가 있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저만 보고 저만 따라다녔어요.
2: 효정아, 점심 맛있게 먹었어? 너는 밥 먹으면 꼭 편의점에서 우유 사잖아. 그래서 내가 너 좋아하는 바나나 맛 우유 사왔지.
1: 아, 됐어. 그냥 네가 먹어.
3: 야, 왜 그렇게 말해. 지성아, 그거 내가 맛있...
2: 효정아! 짠, 여기 장미. 근데 알지? 너가 더 예쁜 거.
1: 아, 뭐야, 부담스러워.
2: 아, 아니야, 이거 지금 길에서 주워온 거야.
1: 아, 그럼 다시 길에 가져다 두던가.
3: 야, 왜 그래. 지성아, 그럼 그 꽃 나
2: 효정아! 효정아, 미안. 내가 좀 부담스러웠지. 이건 그냥 내 방에 둘게.
1: 착하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 거 아는데 이유 없이 그냥 별로 끌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나 흘렀고요. 매일 보다 보니 저희는 꽤 친한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 친구 수연이가,
3: 효정아, 너 솔직히 말해줘. 지성이랑 너랑 그냥 친구 아니지? 아직도 간보는 거지?
1: 아, 절대 아니야. 나 진지하게 거절했고 우리 그냥 친구야. 아, 내가 걔 소개팅도 알아봐주고 그랬는데?
3: 그래? 그럼 나 솔직하게 말할게. 나 지성이 좋아해. 너 괜찮아?
1: 어?

연애 전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사연에 이어서 엠플라잉의 네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 듣고 왔습니다. 나를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사람이 빼앗길 상황이 오니까 마음이 이상하다, 혼란스럽다라는 사연이었어요. 일단 치킨 교환권은 보내드립니다.

0: 그니까.
1: 모르지.
2: 그러니까 근데 효정이가 나는 일단 지성이는 수연이한테 마음이 없는 거 맞고 근데 효정이는 그 마음이 복잡해지고 좀 아쉽고 혼란스럽다는 이 멘트 자체가 있는 거 아니야?
0: 마음이?
2: 그러니까 뭐지? 없지 않지 않을까?
0: 아 근데 진짜 조금일 것 같아 그건. 너무 조금.
2: 근데 그럼 이건 너무 맞아. 근데 못된 마음인 것 같아 내가.
0: 너무 못된 마음이고.
3: 그러면 셋 다 만나지 마.
0: 그래.
3: 그냥.
2: 바나나 우유는 그냥 수연이 줘.
3: 수연 아니야.
0: 아니, 수연이 주지 마.
3: 주지 마.
0: 수연이 설레니까.
3: 수연이 주지 말고. 말고
2: 수연아 네가 사 먹어.
3: 하지 말고 셋 다 그냥 알아서.
0: 아니 근데 수연이가 또 둘 다 마음 없는 거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이도 이미 효정이한테 마음을 놨고 효정이도 지성이한테 마음이 없는 걸 확인은 했어. 그러니까 수연이가 들어갈 타이밍은 되기는 돼.
3: 돼.
0: 그래서 노력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3: 비집고 들어오면 사실 나는 수연이도 응원하고 싶고 지성이도 응원하고 싶어.
0: 지성이 왜 응원해요?
3: 지성이도 노력하잖아.
0: 어디 누구를?
3: 다 챙겨주고.
0: 아, 그치, 그치. 착한 애야. 아, 착한 애였어.
2: 착한 사람이야.
0: 그치, 너무 순수하고.

0: 이분이랑 잘 안 됐어. 회사에서 계속 봐야 돼.
1: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2: 그런 게 문제인 거야.
0: 그치. 근데 만약에 회사 선배는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올인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좀 밀어줘.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한데 그 여쪽에서는 저는 제 스타일 아니에요. 했던 그래. 상황이면 너무
1: 이게 나한테만 애매하지. 좋은 사람이지 사실 만났을 때 상대방이 안 좋아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2: 그치. 맞아. 근데 이거는 사실 근데 고마운 거 아니야? 자기가 그러니까 노력한 거잖아. 자기가 누구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줬다는 거에.
0: 그치. 저도 실패한 경험이 한번 있어가지고.
2: 어, 진짜요?
0: 네, 소개를 시켜줬는데 둘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1: 나도 있어.
0: 어, 있는데 딱 소개팅을 딱 해서 이제 딱 우리 그냥 밥집에서 딱 만났는데 들어오는 순간 되게 예쁘게 하고 왔어. 내 아는 지인 언니가. 누가 봐도 너무
1: 진짜 오늘 제대로
0: 너무 오늘 제대로 전투복을
1: 제대로 입고 왔어.
0: 근데 이제 내가 소개시켜주는 그 오빠는 약간 이렇게 하면서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같이 이렇게 놀고 오빠 어땠어? 그러니까
1: 그냥
0: 내 스타일은 아니.

0: 멍하니 있으니까 아우 속에서 천불이 나요. 답답한 제가 숙소라도 찾아봐야겠죠.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기다려볼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 아, 둘 다 피네.
0: 어떡해요? 이럴 때 어떡해.
2: 근데 막 나라면은 얘기를 할 것 같아. 나라면은 내가 숙소를 찾아볼 테니까 그럼 자기가 맛집 찾아볼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맛집 찾아볼래로 끝나면 안 돼. 어 있더라로 끝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가는 날에 그러면은 혹시 그게 이제 오픈인지 아니면 오픈인지 이거를 좀 한번 알아봐.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필요한 정보를 딱 얘기를 해서 애초에 싸울 일을 안 만들어야 돼.
0: 아, 그치. 근데 어우, 너무 힘들잖아.
2: 왜냐면은 그냥 애매하게 내가 숙소 알아볼 테니까 자기가 밥집 찾아놔 했으면은 그냥 어 있던데 뭐 어디 그냥 고등어 봉초밥 맛있는데 있던데.
0: 그러니까 예약했냐고.
2: 아 예약 아니 찾아보라며 찾아봤다니까.
0: 아니 찾아보라는 게 예약하라는 거잖아. 어떻게 어? 가는 건데 그 버스 타 아니면 기차 타.
2: 아니 왜 있던데?
0: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
2: 아, 이렇게 돼.
1: 맞아.
2: 이렇게
1: 맞아.
2: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아예 명확하게 이거를 이렇게 알아봐라고 해야 사람이 맞아. 알아봐.
0: 아, 그니까 제이잖아요, 우리 수현님은.
1: 저는 제가 제이인데 사실 저는 제가 좀 알아보는 편인 것 같아요.
0: 다 전부 다?
1: 아, 전부 다까지는 아닌데 약간 가서 막 일일이 하나씩 막

아마 대부분 이 문자를 받으면 반가운 마음이 들걸요. 고객님의 소중한 상품이 배송 예정입니다. 바로 택배 기사님 문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소소한 물건을 택배로 주문하고 그걸 기다렸다가 받는 재미로 일상의 도파민을 채운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기다리는 택배 있으실까요?

그리고 밤 10시 땡 할 때까지 제 목소리를 기다려주신 분들도 있겠죠. 아무쪼록 이 시간이 하루의 끝에 기분 좋은 보상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남겨주시는 거는 처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새싹이지 않을까. 약간은 샤이샤이한 청취자 분이 아니셨을까 추측해봅니다. 허승민님. 한키라에서 준 닭가슴살 세트가 배송 예정이라고 이번 주에 문자 받았어요. 얼른 받고 싶네요 라고 하셨고요. 그쵸. 또 한키라 닭가슴살 세트 유명합니다. 그때 웅이가 받았다 그랬나? 누가 그때 받았다 그랬는데 맞아요. 굉장히 먹음직스럽다고 얘기해줬던 기억이 나고요. 7011님. 마침 오늘 주문한 책을 한가득 배송받아서 기뻤는데 샴디의 오프닝 멘트가 반가운 택배에 대한 이야기라 신기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러셨군요. 오,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몇 권을 시키신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여덟 권이나 시키셨고 좀 익숙한 출

분홍 색깔 나의 천사 좀 땡기네요. 뭔가 좀 그 저게 식탁보다는 저의 사이드 테이블에 탁 하나 놔두면은 환기가 되지 않을까. 저 책을 좀 인테리어로 쓰는 사람으로서 좀 좋습니다.

님 안녕하세요. 새벽 배송 일을 하고 있는 여자 배송 기사입니다. 일하면서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그게 바로 하네님. 예능에서 하네님만 보다가 매일 목소리로 만나니 더 매력적. 이틀 내내 비 맞으며 일했는데 오늘 저녁

0: 하셨을 것 같은데 또 비가 온 뒤에 또 시원하고 공기 좋지 않습니까? 오늘 좋은 기분으로 아마 일하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우리 또 9407님은 산타님이시네요. 이제 배송을 해주시는 또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모두의 산타이십니다. 산타이자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보도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한해의 키스더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어플콩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코너 한해만해와 내일의 맛, 그리고 이분의 신곡 기다린 분들이 많은데요. 신곡 마치 오늘처럼으로 돌아온 발라드계 박보검이죠. 정승환 씨와 놀라운 초대석 함께합니다. 질문, 미션, TMI, 제보, 응원 미리 보내주시고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2: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1: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재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선정혜님. 저는 지금 야식 족발 시켜놨는데 빨리 오면 좋겠어요. 택배만큼 반가운 배달기사님 문자. 여기에 더더더 반가운 한혜님의 한 투더키 투더라. 반가워요 라고 하셨고요. 아유, 또 족발만큼 반가운 한키라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저도 야식으로 족발을 거의 뭐 탑3 안에 자주 시켜 먹는 메뉴로서 우리 정혜님 저랑 좀 입맛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또 라디오 취향까지 겹쳐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정혜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 뭐야 정승환 씨 보고 발라드계의 박보검이라고 했는데 발보검이란 의견 주고 계시고요. 그럼 멜로망스의 마이 데이즈 듣고 한 해 만에 오늘도 결제 순간을 기다렸던 정한의 이사로 돌아올게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해 만에

7337님 라디오 들으면서 잘까 했는데 다음 주 영어 시험이 자꾸 생각나요. 마음은 진짜 수백 번 일어났는데 몸이 자꾸 침

0: 들어갈 축가 명곡 마치 오늘처럼으로 돌아온 잘생긴 발라더 잘발 정승환 씨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승환 씨.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뭐 시작부터 잘발. 네. 아까 뭐 발라드계 박보검, 발보검이란 얘기까지 나왔는데.
1: 그랬나요?
0: 그랬습니다. 오시기 네. 전에.
1: 아, 예.
0: 먼저 우리 한키라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한키라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스더 라디오에서 인사드리는 게 정말 오랜만인데 네.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 네, 여러분들의 잘발 정승환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아, 우리 잘발 정승환 씨. 네, 어, 잘발. 잘발 정승환 씨. 발음이 어렵네.
2: 잘발 왜 이렇게 웃기지? 네.
0: 환영하고. 네. 사실 승환 씨랑 뭐 놀토나 여러 방송 통해서 또 만났었는데 저희가 네. 조금 좀 뭐랄까 좀 특이한 좀 인연이 있긴 하죠. 저희 그 중간에 좀 친한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배우 형님.
0: 네. 배우 형님이 한 분 계신데.
1: 네, 맞아요. 결혼식장에서 형님이 사회 보시고
0: 제가 사회 보고 승환 씨가 축가하고
1: 네, 네.
0: 그래서 저 그 뭐야 저는 그 배우 이선우
1: 네.
0: 배우와 또 친하고 또 승환 씨도 네. 따로 친한데 우리 둘이는 따로 이게
1: 맞아요
0: 본 적은 없고
1: 건너서 얘기만 듣고
0: 맨날 건너서 얘기 많이 듣고 언제 한번 보자
1: 맞아요
0: 언제 맞아요. 한번 맛있는 거 한번 먹자 얘기만
1: 그게
0: 했는데
1: 그게 몇 년이었는데
0: 그러니까. 몇
1: 년,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0: 맞아,
1: 이제 최근에 맞아. 이제 방송 통해서
0: 맞아
1: 네, 선배님이랑 또 이제 연을 맺게 됐고
0: 맞아 놀토 또 끝나고 또 승환 씨가 회식을 또 오셔가지고
1: 맞아요
0: 한번 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
1: 생각해보면 한 번도 여전히 셋이 본 적은 없어요.
0: 우리 따로 시간을 가진 적이 없어요.
1: 네, 한 번도 없네요.
0: 아,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10년 정도 됐으니까.
1: 네, 한 번.
0: 10주년 기념으로 한번 가야 될 것 같고.
1: 알겠습니다.
0: 아니, 승환 씨가 여러모로 라디오계 또 선배님입니다.
1: 네.
0: 일단 이용기의 키스터 라디오.
1: 맞아요.
0: 아, 그때 또 고정 게스트를 하셨었고.
1: 여기 옆 스튜디오였었어요, 그때는.
0: 여기 아, 그때는.
1: 이 스튜디오가 저한테는 낯설었는데 최근에는 다 여기서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이쪽으로 네. 바뀌었습니다.
1: 네.
0: 왼쪽 스튜디오로.
1: 그래서 네.
0: 그리고 이제 MBC 음악의 숲 정승환입니다. 해서 숲 뒤로 또 활약을 하셨어요.
1: 네, 2년 정도 했었죠.
0: 밤 12시 심야 라디오였는데.
1: 맞아요.
0: 어땠어요 그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1: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도 충분히 만끽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0: 네.
1: 그 행복을, 그 따뜻함을 돌이켜보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 기억이 되게 따뜻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시절이랄까요? 그렇게 말하면
0: 네.
1: 웃기지만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죠. 그래서 지금 라디오 하고 계시는 뭐 분들 뵈면은
0: 네.
1: 한켠으로 좀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0: 안 그래도 아까 오시자마자 형님 얼마나 라디오 하셨어요 하고 이게 물어보고 이 뭔가 좀 라디오를 또 했던 입장이니까
1: 네네.
0: 뭔가 좀 선배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뭔가 뭐 별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왠지 따뜻한 위로가 되는 듯한 느낌이
1: 근데 정말 예, 뭐, 네, 너무 좋았죠. 네. 라디오는 너무 따뜻한 매체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이현애님께서도 숲디 그리워서 찾아왔어요 라고 또 현애님이 또 애청자셨던 것 같고요.
1: 네. 아, 요정이라고 불렀어요. 애청자 우리 청취자분들을
0: 요정이라고
1: 숲의 요정들이라고 제가 숲디 숲지기고
0: 숲지

0: 어, 그러네요.
1: 예. 네. 그러네. 우리 또 연결 지점이 있네.
0: 아, 또 정 씨가 또.
1: 이렇게 한번 묶어 봅니다.
0: 나중에 정 트리오로 한번 키스를 드려서
1: 정승환 정혜인 정한에
0: 네.
1: 한번 뭉치면 좋을 것 같아요.
0: 살짝 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1: 승환아 밥공 먹어님은 닉네임이 이제 너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0: 활동 시작하면 진짜 바쁘실 텐데 팬들은 맨날 승환님 끼니 걱정부터 하게 돼요. 요즘 제일 자주 먹는 음식이나 스트레스 받을 때 꼭 찾는 음식 있나요? 그리고 제발 밥 거르지 마세요. 진짜로 밥 너무 잘 챙겨 먹고 있고요.
1: 그래서 잘 챙겨 먹고 있나요?
0: 네, 뭐 저는 항상 잘 챙겨 먹고 뭐 그나마 이제 간헐적 단식 이런 건 좀 오래됐는데
1: 네.
0: 뭐 그래도 밥 분 잘 챙겨 먹습니다. 저녁에 또 카이센동 먹었고요.
1: 카이센동 맛있죠.
0: 네, 그거 먹었고요. 잘 먹고.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찾는 음식이 뭐 따로 있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1: 네.
0: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거의 개념을

0: 강해서
1: 네.
0: 언젠가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이런 질문 들을 때마다 늘 드리지만
1: 네.
0: 언젠가 예, 조금 더 시간이 더 쌓이고 제가 또 무르익었을 때
1: 네.
0: 언젠가 한번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 왜냐면 20대 초반이었어가지고 그때는.
1: 그쵸, 그쵸. 또 2018년이었기 때문에.
0: 맞아요.
1: 아니, 또 이런 질문에 저희가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0: 뭐죠?
1: 항상 라디오 관심 있는 분들이 오면은 이제 저를 항상 이제 대체하려고 계속 물어봐요. 의사를.
0: 아.
1: 몇 시부터 몇 시에 라디오를 좀 라디오를 하고 싶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는 아주 의도가 있는
0: 아,
1: 질문입니다.
0: 그래서 아주

0: 남자의 꽃꿈은
1: 크시네.
0: 크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켄드릭 라마. 네. 또 묘하게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 뭐 이제 한혜영이랑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1: 아, 저야 너무나 영광인데. 네.
0: 약간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이나믹 듀오에서 그 선배님들 노래 중에서 뭐 많죠. 나얼 선배님이나 김범수 선배님이 아, 하셨던 그런
1: 글럽 이런 거.
0: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내가 맞아. 죽일 놈이 아 이거는 피처링 아니구나.
1: 그건 이제 개코 형님 직접 부르시긴 맞아요. 했는데 다디 형들이 그런 또 좀 장르 같은 것들을 구애받지 않고 피처링들을 많이 맞아요. 또 하셨어가지고 맞아요. 아 그래 요새 그런 게 많이 없긴 없다.
0: 근데 쇼미더머니 보면은 이렇게 막 딱 피처링 그 하신 분 딱 나올 때 진짜 네. 막 함성과 환호와 맞아. 멋있게 등장하잖아요.
1: 세미파이널
0: 거기서 되게 좀 섹시하게 부르고.
1: 맞죠, 맞죠.
0: 그런 거 좀 하고 싶어요. 저 샘 스미스 네. 복장 같은 거 입고.
1: 아이고 세상에.
0: 네, 그런 거 입고 뭐 나갈 수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승화 씨가 항상 하고 싶은 게 또 명확하고 네. 명확한 하고 싶은 것 안에서 굉장히 컨셉이 또 세네요.
0: 그 우즈 씨가 작년에 나오셨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올해 쇼미더머니에.
0: 올해였나요, 그게?
1: 네.
0: 너무 멋있더라고요.
1: 멋있었어. 네. 맞아.
0: 네, 그럼.
1: 제 쇼미더머니가 뭐 다음 시즌도 뭐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승화 씨가 이제 이렇게 뱉어놨으니까 아마 찾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0: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1: 저는 세미파이널 추천해요.
0: 세미파이널이 뭐 생방송인가요?
1: 생방송은 아닌데 약간 또 파이널은 약간 좀 이제 좀 정돈된 느낌이라면 세미파이널 이제 딱 이제 원기옥이 모일 때거든요. 그때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아 저거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그 무대로 다 달려들면 어떡하죠? 다이빙하고
1: 그때는 승화 씨 본인에게 본인을 맡겨.
0: 알겠습니다.
1: 예, 한번 관객에 뛰어들길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승환 씨 제가 웰컴 멘트 준비 하나 했는데 제가 래퍼 출신이니까 아주 네. 멋지게 한번 해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정승환 피셜 지구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은 톰 요크라는데 아니 그거 래퍼 출신 발라드 정한애가 부러워하는 정승환인데. 농부선생님 피셜 지금은 제철은 매실 복분자 참외라는데 아니 그거 물오른 비주얼 정승환인데 영크크 피셜

0: 영혼을 꿈꾸게 되고
1: 그쵸.
0: 약속하고 싶어지고
1: 네.
0: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걸 좀 쭉 써내려 갔어요. 근데 영화 공교롭게 영화 이폴리도 그런 내용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 하루뿐이라면 어떻게 할 텐가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영화다 보니까 되게 공교롭고 또 공교롭게 최근에 또 재개봉을 했더라고요.
1: 그래서 이폴리 재개봉했구나.
0: 네, 그래서 뭔가 이 노래가 되게 좀 운대가 좀 맞아 떨어졌나 보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럼 이 노래 한번 듣고 와서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승환의 마치 오늘처럼. 네.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1: 카페페 주문.
0: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1: 카페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KBS
3: 정승환 씨의 마치 오늘처럼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제가 좀 사담을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4: 네. 아니, 조지 씨인가요? 이거 방금 이거?
3: 방금 KBS 콜. 조지 씨 맞아요.
5: 좋아가지고.
3: 이게 찰나에 이렇게 조지인가요? 하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들어왔어요.
4: 그랬나요? 들어갔나요?
3: 네, 들어왔어요.
4: 죄송합니다.
3: 아니, 노래 나가는 동안 오픈 스튜디오에서 팬분들이 핸드폰 플래시 불빛으로 맞아요. 또 응원 엄청 해주셔가지고
4: 네. 노래에 맞춰서.
3: KBS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4: 콘서트장인 줄 알았어요.
3: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많이 오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정말
3: 너무 감사하고
4: 감수한다고요?
3: 감사합니다. 네. 감사. 너무 제가 감동이어가지고 감수한다라는 말씀 드렸고 반응이 마치 오늘처럼 너무 좋아요. 아름답고 진한 사랑 해본 적 없는데 자꾸 사연 있는 여성이 돼라고 해주셨고 축가로 부르기에 너무 승환님만 부를 수 있는 곡이잖아. 혹시 뭐 동의하십니까?
4: 아니요.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3: 그래요?
4: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게 전조가 돼서 그나마 탑노트가 이제 제일 높은 음이 A거든요. 라거든요.
3: 라.
4: 그 전까지는 탑노트가 A플랫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 노래 중에서는 낮은 편이에요.
3: 낮은
4: 오히려.
3: 편이구나.
4: 근데 그렇게 들리는 거죠.
3: 알겠습니다.
4: 되게 잘 부르게 들릴 수 있는 노래.

0: 날.
1: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0: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잘 전할 수 있는 가수였으면 좋겠다 내가. 아. 그런 다짐 같은 것들을 항상 좀 적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1: 그러니까 낮은 뜻. 마음이 어떤 걸 의미하나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네. 형태인 것 같고 네. 그럼 10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도 그 마음이 유효한지도 궁금하네요.
0: 그럴 수만 있다면 제가 되게 뿌듯하고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때는 되게 뭔가 그 마음, 그 다짐에 대해서 굉장히 패기 있게 다가갔다면 네. 지금은 그에 비해서는 뭔가 세상이 녹록치 않음을 알지만 네. 그럼에도 그 끈을 놓지 않는 게 제가 생각하는 또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10주년을 맞다 보니까

0: 영케이씨. 영케이씨가 승환씨 눈사람 들으면서 엄청 연구를 했다고 해요.
1: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0: 어떤 형태를 연구를 한 거지?
1: 저도 이제 그날 뵈면서 네. 알았는데 네네. 그 어떤 보컬 레슨 같은 거 받으시면서 네. 제 곡을 되게 많이 눈사람이라는 걸 되게 오랫동안 하셨대요. 네네. 레슨 곡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뭔가 영케이 선배님께서
0: 선배님인가?
1: 선배님이죠. 저보다 형이시고 네. 영케이 형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반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영케이 형은 더 잘하고 싶으셨던 그런 차원에서 되게 오랫동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신기했고 감사했죠.
0: 맞아요. 네, 또 영케이가 정말 또 음악에 대한 또 열정이 또 엄청나고
1: 엄청나시더라고요.
0: 음악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직까지도
1: 노래를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게 느껴지고
0: 맞아.
1: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당신의 노래를 연구했습니다. 전 사실 동생이고 후배인데 그 지점에서 전 되게 아, 이 사람은 그냥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0: 맞아요.
1: 존경심이 그때 더 생겼죠.
0: 저도 네. 매번 느껴요. 진짜 네. 음악 얘기할 때마다 눈 반짝반짝해지는

0: 맞습니다. 진짜 너무
1: 그
0: 좋아하는 것에
1: 감동했어요.
0: 좋아하는 것에 대해 공유하고 싶은 거야. 네. 또 최근에 에스파 윈터 씨가 눈사람을 또 불렀습니다. 보셨을까요?
1: 최근에요?
0: 네.
1: 정말 최근에 부르셨나요?
0: 오, 불렀다고 하는데요. 오,
1: 너무 네, 감사합니다. 꼭 보고 무릎 꿇고 네. 보겠습니다.
0: 라방에서 불렀다고 해요.
1: 왜 저 없는 라방에서 하셨다. 한 뭐 당연히 제가 없는 곳에서 하시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0: 당연히
1: 나도 불러주시지.
0: 그러니까
1: 알람 설정해 놓을 걸. 네,
0: 남은 있는 곳에서도 불러주세요.
1: 감사합니다. 윈터님 감사합니다.
0: 감사드립니다. 여승아님, 승환님 이번에 영케이님 너튜브에서 한로로 입춘 불러주셨는데 이참에 락발라드곡 내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잘 불러요. 혹시 살짝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1: 입춘 네. 아슬이 고개 내민 내게 뭐 들어 가사가?
0: 여기 앞에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이렇게 이거보다 좀 더 높았는데 네. 지금 불은 삑살이 날 것 같아서 높은을 못 내겠어요.
1: 아, 충분히 좋았습니다.
0: 아슬이 콕콕에 내게. 네, 나중에 아, 잘 불러보겠습니다.
1: 그런 형태로 불렀었는데 네. 아, 근데 나는 이렇게 키에 상관없이 탁탁탁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0: 그걸 못해서 지금 낮춰서 부른 거예요. 저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에요.
1: 아, 그래서
0: 엄청 목을 풀어야 돼요.
1: 버스킹이 좀 이제 선호하지 않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도 네. 있겠구나.
0: 저는 한 2시간에 못 푸는 시간이 없이 노래를 부르면 네. 진짜 어? 정승환이 왜 저러지? 아... 그러니까 노래 못하지? 이렇게 돼가지고
1: 어, 그런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평가랄까요? 아니면 이런 반응들에도 좀
0: 아니 반응보다도 그냥 제가 생각해 너무 못 불러요.
1: 아,
0: 목을 안
1: 스스로도?
0: 풀고 노래 부르면 그래서 아... 저는 이렇게 툭하면 툭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요.
1: 어, 뭐 제가 느끼기에는 뭐 충분히 그런데 또 그 보컬의 세계가 또 있으니까
0: 아, 영케 형이 들으면은 아, 나 쟤 카피하지 말걸 이러실 수도 있어서 열심히 목을 어, 풀고 오겠습니다.
1: 완벽주의자입니다. 완벽주의자. 네. 어, 계속해서 정승환 씨에게 질문 미션 제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성

한해의 키스더 라디오에서 준비한 5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퀸에서 화산 백토 파우더 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하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글림 컴퍼니에서 한국인의 가슴을 뜨겁게 요동치게 할 뮤지컬 헤이그 공연 관람권, 호소력 짙은 보컬 양다일의 단독 콘서트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1: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놀라운 초대석.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N행시 장인이라고 소문나 정승환 네.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우리 승환 씨 팬분들 어스분들께서 우리 승환이 N행시 장인이에요 제보하시면서 다양한 시제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2: 저 N행시
1: 살 떨리는데 이거를 또
2: 잘 못해요.
1: 못하는데 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알고 계시죠?
2: 아니 그 전에 그 마지막에 로고에서 마지막 한해 키스 더 라디오 하신 분 누구예요?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해. 목소리 너무 좋아서.
1: 자이로 씨.
2: 아 자이로 형이구나.
1: 자이로 씨 아세요?
2: 예.
1: 저희가 또 그 수다 떠느라고 못 들었는데 그 로고도 자이로가 만든.
2: 그랬구나. 아, 마지막에 그 목소리 되게 좋더라고요.
1: 세상에. 네. 자이로 좋아하겠다.
2: 네네.
1: 지금 수요일에 저희가 함께 하고 있어가지고
2: 지금 N행시 할 사실 시간 벌고 있었어요.
1: 근데 시제는 아직 띄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닉네임 N행시는 마치 승환처럼 님. 자칭 타칭 N행시 장인이신데 요즘 활약이 뜸하시더라고요. 데뷔 10주년을 맞이하여 어스 사랑

0: 어? 잘 지냈어?
1: 슬.
0: 어, 스릴있게 사나보다 요즘.
1: 오. 사.
0: 사실 나는
1: 랑
0: 낭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1: 해?
0: 해질 때까지 얘기 나눠볼래?
1: 어. 그냥 어, 기세로 가지고 네. 해줄 때까지 네, 해뜰 때까지 영케이 씨랑 나누면 딱 좋겠네요.
0: 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 어, 아 진짜 그냥 두려움 내가 딱 느꼈어. 어, NNC 씨의 두려움이 없다. 이거는 아, 그냥 기세로 간다.
0: 네, 진짜 기세로. 저 진짜 생각도 안 했어요.
1: 어, 안 한 게 느껴져요. 네. 지금 딱 하나만 더 해볼게요. 싱뚜님 네. 마치 오늘처럼 발매 너무 축하해요. 발매하자마자 찾아 들었는데 고막 녹는 중. 그런 의미에서 마치 오늘처럼 육행시 해주세요. 육행시인데 가보겠습니다.
0: 네.
1: 흐름에 맡기세요. 마.
0: 마 부산 아이가.
1: 어, 저 부산 사람입니다.
0: 어, 정말요?
1: 마 부산 아이가.
0: 아.
1: 치.
0: 치아뿌라. 어. 아, 그 참.
1: 치아. 오.
0: 맞나요? 근데 이거 사투리?
1: 치아뿌라. 괜찮았어요.
0: 치아뿌라. 치아뿌라.
1: 오.
0: 오후에 술 한잔 할래?
1: 늘.
0: 늘 먹던 거기로 가면 좋겠다 아이가. 좋겠다, 아 망한 것 같은데.
1: 어, 쳐.
0: 어, 나쁜 말이 나오려고 했는데. 쳐 먹지 말고.
1: 쳐 먹지 말고.
0: 곱게 먹자.
1: 곱게 먹자. 마지막 럼.
0: 럼주에 또 회 한 잔 또 할까?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1: 이야, 아니 기세는 사투리는 너무 못했는데 기세는 좋았어요.

0: 했었기 때문에 네. 제목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마지막인 것처럼으로 할까? 왜냐면 이게 이 노래에서 굉장히 그 제일 중요한 주제고 해서 네네. 근데 아 이렇게 어쨌든 세레나데인데 마지막이라는 네. 단어를 주제로 제목으로 넣는 건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네, 마침 녹음 중에 이제 아우트로 후즈가 좀 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마치 오늘 아 뭐 어떻게 됐더라? 너를 사랑 우 마치 오늘처럼 이거를 즉흥적으로 불렀어요. 아. 그래서 그게 어 이걸로 제목을 하자.
1: 아 바로 왔구나.
0: 됐죠. 예, 네, 그렇게 됐죠.
1: 그래서 녹음하다가 갑자기 또 녹음하다가 바뀌게 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승환 씨가 특히 좀 애정.

0: 저는 뭐 이게 뭐 얘기할 수가 없어서
1: 그쵸.
0: 이게 기사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1: 어 그러네.
0: 네, 그래서 맞아. 제가 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1: 맞아요.
0: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1: 요새 뭐 흑백 요리사식 이름 짓기 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0: 그럼 한다면 저는 뭐 얼굴 믿고 노래 대충 하는 뭐 그런 걸로 하면 어떨까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얼굴 믿고 네. 노래 대충 하는
0: 네.
1: 어 얼굴 믿고 노래 대충 하는 이 딱 닉네임이에요?
0: 뭐라
1: 잘발로 그래요? 가요 잘발
0: 그냥. 아 잘발 네. 잘발 괜찮네 잘발. 잘생긴 발라도
1: 잘생긴 발라도
0: 네 잘발 네.
1: 맞습니다 승환 씨 정도 생기면 대충 노래도 되죠
0: 네 아, 그런가요 아무튼 뭐 예 네, 그런 이름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그러네요 아 사실 저도 오늘 기사로 접했지만 맞아요 뭐 기사는 기사일 뿐
0: 그렇죠
1: 전혀
0: 저, 이랬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1: 아닐 수 있어요 네. 진짜로 뭐 이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궁금해 해주시고 팔로우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쯤에서 승환 씨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작년 가을에 발매된 정규 앨범 타이틀곡 구름 씨가 작사 작곡하셨습니다 행복은 어려워

이게 괜히 제가 괜히 죄송한 마음인데 덕분에 이제 이날 제가 어떤 스케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여기 오기로 되어 있는 일정인데 이제 팬분들께서 조금 일찍

0: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또 하고픈 게또 명확하기 때문에 미국 간호사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뭔가 그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1: 맞아요. 좀더 집중해서 달려갈 네. 수 있는 맞아요. 지점이기도 하니까.
0: 꿈이 없어서 고민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네, 뜻하는 바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굉장히 출발선이 좀 빨리 시작한 거다.
1: 그렇죠. 예. 아니 저 학창 시절 하니까 지금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 제가 그 알고리즘에 승환 씨 학창 시절에 그 노래 불렀던 게
0: 그 축제 때 부른 영상인가요?
1: 축제 때 그 약간 나오신 말리꽃? 노래. 말리꽃. 말리꽃 네. 그래.
0: 맞아요.
1: 그게 몇 살 때였어요?
0: 그 고1 때였어요.
1: 고1 때.
0: 고1 때 축제에서 그걸 불렀는데
1: 하, 진짜 다 뒤집어졌겠네. 그 솔직히 그때... 솔직히 그때 어땠어요? 딱 말리꽃 불렀어. 내가 지금 들어도 너무 잘하더라고. 그때 딱 분위기 한번 설명했어요.
0: 그 뭐 이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그 당시에는 되게 잘했다는 생각을 못 했고 너무 떨려서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

0: 아, 그래요?
1: 네.
0: 아, 면허 자체를 늦겠다고.
1: 원래 제 꿈이랄까 원래 소망 중에 하나가 아, 그래도 서른 전엔 따자.
0: 아.
1: 그걸 매년 미뤘던 거예요, 제가.
0: 아,
1: 얼마나
0: 그랬구나.
1: 게으르면.
0: 크, 쉽지 않죠.
1: 근데 진짜 이거 만약에 넘기면 난 진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죠.
0: 그러네.
1: 따냈습니다.
0: 20대 딴 사람이 됐네요, 그래도.
1: 그렇죠. 저와의 약속을 지켰죠.
0: 맞아요.
1: 그리고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원큐에.
0: 아, 원큐에. 저 예민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1: 당연한 건가?
0: 아, 원큐 아니 원큐 힘들어요.
1: 네.
0: 1종입니까? 2종입니까?
1: 뭐 그런 게 중요한가요?
0: 2종이시군요. 예, 네, 아, 우리 네. 이종 친구 반갑고.
1: 제 이종 격투기를 좋아합니다.
0: 저도요.
1: 저 UFC 광이기 때문에.
0: 예, 네, 아유, 아무튼 우리 이종 정승환 씨와 논란초대서 진행하고 있는데
1: 네.
0: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1: 왜요?
0: 아,
1: 저 더 있을래요.
0: 아니요, 오늘 많은 얘기 나눴어요. 많은 얘기 나눴고 이제 라디오 끝날 때가 됐어요. 평소보다
1: 한 4분 정도 더 익혀 주신 거 아닌가요?
0: 아, 그렇죠. 아니 평소보다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1: 네.
0: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1: 감사합니다.
0: 마지막 사연이 하나 있거든요.
1: 네.
0: 닉네임은 정승환이 나라다님 이거
1: 네.
0: 한번 읽어주시죠.
1: 신곡 발매 축하해요. 항상 승환님 노래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이번 노래도 역시나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어요. 무심코 흘려보낸 하루가 승환님 노래 덕분에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다정한 온기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래요. 마치 오늘처럼.
0: 네,
1: 이렇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0: 맞아요. 이렇게 늘 또 다정한 온기를 주시는 팬분들이 있을 텐데
1: 네.
0: 우리 어스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1: 어스에게 뭐 예, 항상 말을 하고 싶지만

색다른 모습, 또 약간의 또 개그캐, 또 N행시 장인, 또 입담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도 뭐 너무 재밌게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라디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승환 씨께 감사드리면서 태연의 혼자서 걸어요 듣고요. 저는 내일의 맛으로 돌아올게요.

0: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코리안 테라피
3: 김소영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5: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4: 이러니 1000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5: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도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쌓인 여러분들의 걱정, 고민 편하게 털어놔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정승환 우리에게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해 217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기저귀 금비.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스킨.
1: 하루의 끝과 처음이 만나는 시간. 스테이션 제로.

일상의 여백에 그려진 여유로운 한 곡, 칠링 뮤직. 새 친구 마흔과 만난 생일에 축하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추천곡을 함께하는 칠링 뮤직. 오늘은 오혜리님이 추천해주신 노래입니다. 항상 이 시간에 스테이션 제로를 들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문자는 처음이네요. 오늘 제 생일이라 축하받고 싶어서 용기내 보내봐요. 제가 40살이 되었는데 아직 40이라는 숫자가 어색하고 겁나지만 마흔과 친해지고 더 잘 지내보려고 해요. 인생은 40부터잖아요. 오늘 생일 축하해 주시면 예쁘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유 부탁드려요.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칠링 뮤직에서 들려드린 노래 오혜리님이 신청하신 권진원의 해피 벌스데이 투 유였습니다.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혜리님. 일단 이 생일 때 저희 시제에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시작 40부터 시작이라고 하고 또 요새 뭐 안 좋은 말로 영포티 영포티 하지만 그만큼 마흔이라는 나이가 더 젊게 살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더 만나볼게요. 8831님 홍디 안녕하세요. 매일 밤 홍디 방송

선곡이 너무 좋고 홍디 목소리도 참 듣기가 좋아요. 매일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문자는 자주 못 보내셔도 이렇게 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매일 들어주셔서 저도 열심히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박현진님께서는요, 야간 운전 근무하시는 분들 안전 운행들 하세요. 예전에 야간 운전 근무할 때 하루 종일 비 오는 밤이었어요. 동료 중에 나이 좀 지긋하게 드신 분이 이런 날이 제일 서글프다고 하셨는데 그땐 예사로 흘려들었는데요. 세월이 지나니 어렴풋이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운전일 하시는 분들 보면 남같지 않네요 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야간 운전은 아무래도 좀 더 피곤하고 오히려 또 차가 없으니까 사실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비까지 오면 더 뭐랄까 좀 외롭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안전 운전하시고요. 운행하시는 분들 또 조금이라도 졸리시면 잠깐이라도 쉬시고 물 한 잔 딱 드시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공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체내 최고의 행운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장들레의 유난히 아름다웠던

에스파의 위플래시, 태양과 대성이 피처링한 지드래곤의 홈 스위트 홈, 그리고 우주의 드라우닝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홍주연의 스테이션즈로 백투더 차트, 오늘 2025년 연간 차트와 함께합니다.

0: 작은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1: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추천 방법인데 영어는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뭐든지 반복 학습인 것 같아요. 단순히 단어만 외우는 거는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도 너무 쉽지 않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친구를 만드는 게 가장 쉬운데 사실 여건상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그날그날 예를 들어서 한 문단 정도를 통째로 암기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처음엔 굉장히 어려운데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또 이게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입에 문장들이 배기 시작하면서 막 문득문득 그 문장들이 입에서 튀어나올 거예요. 어? 나 좀 영어 좀 하는데? 라는 생각이 정말 몇 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목정아님께서 초능력자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뿅플릭스에 올라왔다길래 정주행했어요. 폴디는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나요? 순간이동? 염력? 괴력? 전 예지력으로 복권 당첨번호 알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염력이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물건도 들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이렇게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렇잖아요. 나를 들면은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염력이었는데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나고 또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요. 순간이동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건 저기 있으면 제가 순간이동해서 저기서 집으면 되잖아요. 네, 장소이동 이런 것들이 정말 서울에 살아서 그런 걸까요? 네, 순간이동 하고 싶습니다. 5240님

이 내적 친밀감이 느껴져서 계속 듣게 됩니다. 아, 우리 또 노래방 같이 나눈 사이 아닙니까?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노래도 좋아해 주시지만 저의 입담도 이렇게 좋아해 주신다는 거는 아, 폴킴 자체를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5240님 좋아합니다. 매일 이 시간 선물, 커피 선물 드릴게요. 커피 한잔 할래요? 네, 오늘 커피는 조금 탁하게 나가고 있는데 커피가 필요한 이유, 닉네임 달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닉네임도 불러드리고 커피 선물 드릴게요. 아, 문자 번호 말고 닉네임 여러분 적어주시면 저 진짜 잘 읽어드릴 자신 있거든요. 한번 닉네임도 같이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커피 받으실 분들 소개할게요. 엑소의 피터팬.

커피 선물 주는 라디오 많죠. 근데 그거 혹시 아세요? 커피는 여기가 본점이에요. 아메리카노, 라떼, 모카, 아인슈페너, 마키아토, 그리고 디카페인 음료까지. 커피 나왔습니다. 폴킴이 쏘는 커피 지금 받아가세요. 커피 한잔 할래요? 4246님께서 커피가 필요한 이유, 마지막 학기를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에 오기 싫고 피곤하고 피로도 쌓여있지만 폴킴님이 주시는 커피를 먹게 된다면 피로가 전부 싹 날아갈 것 같아요. 커피 꼭 먹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피곤한 사이에 한번 풀어보자고요. 커피 나가요. 희아님, 제 닉네임은 희아예요. 희아님, 오늘 괜히 센치해지는 날이네요. 봄도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싱숭생숭할까요?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어요. 저 센치해지는 순간도 사실 너무 좋아하거든요. 커피 한 잔 드립니다. 2701님, 커피가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 아빠가 커피를 좋아하시고 아빠께서 내일 야근을 하신대요. 아빠께 커피를 드리고 싶습니다. 폴킴 삼촌 사랑해요. 아, 우리 조카, 우리 삼촌한테 커피 달라고 하는구나. 조카가 달라면 줘야지. 커피 나갑니다.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매일 이 시간 풀기보다는 찍기 좋은 퀴즈들을 내어드립니다. 오늘은 음식 퀴즈예요. 하, 맛있겠다. 저의 설명을 듣고 어떤 음식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객관식 문제예요. 퀴즈. 이 음식은 튀김 요리고요. 소스를 찍어 먹기도 하고 부어 먹기도 해요. 아, 탕수육은 아닙니다. 돼지고기에 안심을 튀겼냐 등심을 튀겼냐에 따라서 금액과 식감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치즈가 들어간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구마 들어간 거 요거 좋아합니다. 남자들의 소울푸드 중 하나고요. 폴킴의 가요광장 목요일 코너 이름에도 이 음식이 등장합니다.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이 띵동 안에 들어갈 말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트러플 고르곤졸라 뇨끼 2번 카프레제 브라타 3번 잠봉베르 치아바타 샌드위치

윤현상 윤보미의 밥 한 끼 해요 듣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밥 한 끼 하셨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은 음식 퀴즈였습니다. 부먹과 찍먹이 모두 가능하고 또 돼지고기 튀김 요리, 남자들의 소울푸드인 이 음식 뭘까요? 정답은 4번 돈가스였습니다. 아,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리나요? 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톤으로 힌트 주고 이런 거 하지 말까? 할까요? 여러분 댓글 주세요. 할까요 말까요? 오늘의 정답자 다섯 분은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저는 일단 어떤 스타일의 돈가스를 좋아한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진짜 막 옆으로 넓은 경양식 돈가스 너무 땡기는 날이 있어요. 이런 날은 무조건 약간 감자 사라다라든지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가끔씩 나 오늘 좀 아주 고급스럽고 좀 우아하게 먹고 싶다, 이런 날은 약간 또 막

허리를 삐끗해서 저도 한 일주일 정도 운동을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참에 집에서 한번 푹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나왔던 사연처럼 또 갑자기 운동 하러 가기 싫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한번 즐겨보자고요. 이참에 노래 듣고 올까요? 폴킴의 집돌이.

재밌는 얘기 정말 준비 많이 해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김재현님의 신청곡입니다. WSG 워너비 그때 그 순... 더블... WSG 워너비 그때 그 순간 그대로.

0: 낮 2시엔 저 가비의 슈퍼 라디오.
1: 아 역시 텐션 있어. 오후 2시에 딱이야. 딱 좋아.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습관.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우리 식식이들도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 7시엔 조정 식식. 저 조정식의 FM 대행진. 나 이제 곧 넘버원이야.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KBS.
7: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 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고요. 저는 쿨FM의 신입 DJ 달달한 목소리 폴킴입니다.

0: 이런 캐릭터 연기를 했을 때 제가 되게 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본캐로서는 막 하지 못하는 것들을 네. 캐릭터로서 뭔가 풀어내는 게 있어요.
1: 이런 거 너무 신기한데요?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최준도 사실은
2: 네. 사랑해요. 어? 이쁘다.
0: 이런 말들을 사실 제가 평상시에 잘 못한단 말이에요.
1: 캐릭터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구나.
0: 맞아요, 맞아요. 뭐 쿨제이도 마찬가지로 막 센 막 단어류 써가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저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1: 약간 그 형님 안에 있는 이 숨겨졌던 어떤 이 성격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건가요?
0: 진짜 약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1: 아니겠죠.
0: 다는 아닌데 이게 있어.
1: 그렇구나. 아침 삼촌님께서 아침마당에 세 번이나 출연하신 혜준님, 아침마당 생방송 아닌가요? 그 아침에 녹화하는 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3: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아침마당에 우리가 저기 두 달 동안 세 번을 나갔다. 야, 그럼 얘가 아침마당이 아니라 그냥 내 집 앞마당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 진짜. 아, 제가 봤을 때 형 라디오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아, 미쳤다. 우리 9022번님 것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4: 남자들의 솔토크. 지난주 주제 너무 재미있었어요. 사연 더 보낼게요. 제 주변에 진짜 이상한 남자들 많거든요.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1: 지난주에 이해할 수 없는 남자들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재밌는 사연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미니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궁금한 남자 Y. X 아니고 Y. 이해할 수 없는 남자들의 이야기 매주 한두 개씩 만나볼게요. 자, 그러면은 형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4: 네. 우리 최설아님. 제 남편은 문구용품을 모아요. 오. 펜, 노트, 필기류, 심지어 계산기까지. 심지어 그거 사용도 안 합니다. 메모, 계산, 스케줄은 다 휴대폰에 입력해놔요. 근데 왜 사는 거예요? 문구용품에 관심 있는 남자, 이해되나요?
1: 맞아. 요즘에는 사실 저도 뭐 스케줄 다 핸드폰에 적어놓고 그쵸. 뭐 알람이며 모든 것들을 하니까 다 되잖아요. 심지어 뭐 자도 줄자도 요즘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요.
0: 그렇죠.
1: 이거 왜 사는 걸까요?
0: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거 문구류는 사실 굉장히 좀 생소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장난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1: 맞아.
0: 문구류는 근데 저는 그런 건 있긴 해요.

0: 저 진짜 리모컨, 수건, 드라이기, 면도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접시는 왜 그러는 거예요?
1: 이거는 그냥 좀 때려요. 아니, 왜냐면 남동생이잖아 이거. 근데 내가 봤을 때 접시는 깜짝 놀랐네 진짜.
2: 아 근데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요즘에는요. 네. 어떠한 하나라도 장기가 있다라면 그것을 굉장히 갈고 닦아서 어디에서 어떻게 쓸 수 있지 모릅니다.
0: 오? 괜찮은데요?
2: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 왜 그러냐면요. 네. 제가 SNS 영상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우리 막 펜 돌리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0: 맞아. 이렇게
2: 그거를 기술적으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오.
2: 마치 그러니까 그거를 경연 같은 거 하시고. 아.

0: 그렇게 움켜쥐지? 발가락이 많이 기신가?
1: 이참에 발가락으로 들어서 발로 머리까지 한번 말려보시는 거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시면 조회수 폭발할 것 같아요.
0: 이거는 해외까지 가요, 유튜브. 이거는 이거 개설하면요 해외까지 퍼집니다.
1: 네. 한번 우리 스타 돼보자고요. 네. 노래 듣고 와서 또 오늘의 주제 만나볼게요. 김현철의 왜 그래?

0: 오늘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매주 하나의 주제로 여러분과 수다 떠는 시간이에요. 주제를 듣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볼까요?
0: 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남자들의 소울푸드. 남동생, 남사친, 남편, 부장님, 동기, 남자친구 등등 주변 남자들이 환장하는 소울푸드와 음식에 관한 짧은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1: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제 남자친구는 파스타, 뇨끼, 피자를 좋아해요. 입맛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양식만 좋아하는 남자도 있더라고요.
0: 우리 부장님, 중국집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덕분에 우리 팀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중식을 먹어요.

0: 참. 근데 어쨌든 뭐 폴킴 씨는 굉장히 상접사라고 굉장히 네. 좀 우애의 면이 있긴 하다라는 네.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1: 좋아합니다. 네. 한번 사연 만나볼게요.
0: 네.
1: 우리 조아조아님께서 예전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동료분들이 제육볶음 팬클럽이었거든요. 사장님 카드 찬스가 있을 때도 굳이 굳이 제육만 먹는 바람에 저 아직도 제육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심지어 그때 그 회사 동료들은 꼭 비계가 많은 느끼한 제육볶음을 좋아했다니까요. 결국 저는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백반만 먹었습니다.
0: 아,
1: 제육은 어떠세요?
0: 제육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음식이죠. 아, 들었을 때 너무 공감 안 됐고요. 뭐 죄송합니다, 조아조아님. 일단

0: 돼지갈비 파세요, 소갈비 파세요 한번 알려주시고 다음 사연도 한번 형님이 부탁드릴게요.
1: 네, 독수리여 일어나라님. 저 남자고요. 제 소울푸드는 야구장에서 먹는 만두입니다. 우와. 야구 보면서 먹는 만두 얼마나 맛있게요. 먹어본 사람만 안다고요. 물론 치킨도 맛있고 맥주도 맛있지만 야구장에서 먹는 만두는 또 다릅니다. 이번 주말에도 야구장 가서 새우만두 먹을 거예요.
0: 야구 보러 가시는 거 맞죠?
1: 그러네.
0: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꼭 여기 가서 먹어야지만 맛있는 것들.
1: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장소가 주는 힘들.

0: 뭐 시켜 먹으면 그러니까 난 그렇게 넣어. 소시지도 마찬가지.
1: 약간 쌈 먹듯이.
0: 어, 다 난 그렇게 먹어야 돼. 어. 아, 근데 뭐 소시지는 사실은 옛날 기억도 있고 네.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좀 계속 찾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란 같은 게 좀 좋아해서.
1: 계란. 저도 사실은 한동안 안 먹었거든요. 막 옛날에 운동하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질렸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프라이 딱 하나 해서 먹으면 그것보다 충족되는 음식이 진짜 잘 없더라고요.
0: 딱 하나 해서 먹어요? 후라이를?
1: 네?
0: 아 진짜 물어보는
1: 아 놀라는 포인트가 거기였고
0: 진짜 하나 해서 먹어요?
1: 아니, 하나 해서 다른 반찬도 같이 먹겠죠.
0: 어 그렇구나. 넘어가시죠.
1: 아, 형 몇 개?
0: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기본으로 한 4개 정도는 먹어요. 네? 기본으로
1: 4개요?
0: 응. 근데 저는 그걸 약간 마시듯이 먹어요 계란은.
1: 형 그럼 계란 사실 때 보통 이렇게 몇 구짜리?
0: 그래서 이제 우리 승현 씨께서 네. 그냥 굉장히 항상 계란은 좀 많이 채워 놓아 주세요 그냥. 그래서 승현 씨도 맨 처음 보고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먹지 말라고. 예. 네. 근데 어쨌든 저한테도 그런 소울푸드가 있다.
1: 소울푸드가 참 많습니다.
0: 예. 네, 그렇게 네. 되네요.
1: 제가 참 많이 배워갑니다. 다음 사연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0: 네, 김성우님. 여자들만 떡볶이 좋아할 거라는 편견 버리십시오. 저도 떡볶이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남자인 친구들 만날 땐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자친구나 여사친, 여동생이랑 같이 먹고 있습니다. 떡볶이 좋아하는 남자들 모임이라도 만들까 봐요.
1: 저는 떡볶이 좋아합니다.
0: 저는 네. 사랑합니다.
1: 어?
0: 저는 이게 자꾸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제가 저 너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어요. 태권도를. 네. 끝나고 나면 항상 떡볶이 지금 명지대 쪽에 굉장히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어요.
1: 오.
0: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먹었던 떡볶이.
1: 네. 아직도 있는.

BTS의 상남자 듣고 왔고요.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개그맨 김혜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자들의 소울푸드였는데

0: 아니 근데 이게 집에서 식사를 많이 하는 가족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아무거나 잘 드시는 분들 있으면 너무 편하실 것 같아요. 요리해준 입장에서.
1: 이건 너무 복이죠 사실. 네,
0: 입이 되게 까다로운 분들이 있어요. 뭐 맞아요. 짜다 달다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이거 얻어먹을 때 이 정도의 어떤 예의범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정확합니다.
0: 네.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볼까요?
1: 네. 발라발라 보니따님. 우리 친척형의 소울푸드는 족발입니다. 오. 그 족발의 느끼함을 소주가 싹 잡아준다며 족발에 소주를 즐겨 먹어요. 쫄깃쫄깃하면서도 입안에서 싹 녹는 그 식감. 저도 좋아합니다. 네, 저도 좋아합니다. 특히 요즘엔 불족발이 더 땡기더라고요. 와, 난 아니, 진짜.
0: 아니, 형님의, 형님 사촌이 보낸 거 아니에요? 발라발라 보니따님.
1: 약간 마지막 말에 난 좀 멘트가 심망했어.
0: 어떤 포인트에서요?
1: 그러니까 불족발이 더 땡기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네. 같이 시켜야죠. 그걸 왔다 갔다 했을 때 맛이 있는데.
0: 아, 저는 형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저는 그러니까 매콤함으로 이 느낌을 잡는 거잖아요. 하나도 느끼하지 않다. 잡을 느끼함이 어딨냐 뭐 이런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아, 저는 항상 이렇게 배워갑니다. 네, 두 개 다. 두 개 다 시켜서 꼭 드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코너를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어요.
1: 제발 좀 길게 해주세요. 제발 좀 너무 짧아요.
0: 아니 먹는 얘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 아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다 제작진분들 이따 다 같이 족발 먹으러 가요. 얘기 좀 하게.
0: 족발 두 개.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좋은 감정으로 좋은 기분으로 잠드는 것. 그리고 제가 들은 거는요, 하여간 최대한 빛을 차단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옆에 두고 자꾸 그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되니까. 그리고 소리도 최대한 차단하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초침이 똑 이렇게 착착착 요 소리도 잠에는 방해가 된다고. 제가 들은 건 조명과 그리고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시간이 조금 남아 추천받아 간 경의선 숲길에서 잠깐 산책했어요. 횡단보도 건너니 푸르른 숲길이 바로 있고 솔솔 바람이 불어줘서 걷기 딱 좋았어요. 잠깐의 여유가 있어서 좋았던 서울 출장이었어요. 웃음 웃음. 어머 왜 제가 다 고맙죠? 서울 출장 다녀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울 너무 복잡해요. 서울 너무 힘들어. 이런 사연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래요. 우리 서울 사람들도요. 경의선 숲길 같은 데가 있어서 우리도 숨쉬고 살거든요. 서울 출장 좋았다고 해주셔서 저도 고마워요. 신재순 씨, 요즘 비가 많이 내려 상추가 배추 포기만큼 커졌다면서 지인이 엄청 많이 주고 가셨어요. 사실 저도 전원주택 텃밭에서 상추를 키워서 괜찮다 했더니 저희 가게 오시는 단골 손님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인심후하다는 인사 많이 들었어요. 와, 배추가... 아니 상추가 배추만큼 크는 거 아 좋은데요? 이렇게 쑥쑥 자라니까 주변에 그냥 다 나눠 먹고 아니 상추 가져가신 분들 뭐 하시겠어요? 삼겹살 굽겠지. 그럼 정육점도 잘 될 거고 두루두루 좋네요.

그럼 넘어가요.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솔직히 좀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어요. 아, 그럼 먼저 연락해요. 뭐가 문제예요? 7432.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발 연기. 어머니 이런 연기를 또 어머니 연기력이 갈수록 늘어나시겠어요. 이번에 세 번째니까 말이죠. 정아정 씨에게 커플 세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효정의 새 노래 최진선 씨가 신청하셨네요. 쩡디 신곡 신청해요. 제목부터 마음에 들어요. 나의 작은 청춘에게 이어서 다비치의 타임캡슐까지 들을게요. 7898 신청하셨거든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서른을 넘어 바다 낚시를 시작했다. 바다 위에 떠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지만 현실은 처참했다. 영상으로 독학 후 장비까지 구비해 혼자 출조도 나가봤지.

0: 기다려줘요.
1: 라면 먹다 살에 걸릴 뻔.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서 쳐다보니까 그는 또 장난스럽게 웃었다.
0: 눈치가 없으시네요. 제가 좋아한다고요.
1: 바다 위에서는 바람이 그렇게 세차게 불었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엔 세상이 고요해졌다.

뭐, 그린라이트, 지금도 두 분이서 같이 낚시 다니시는 거겠죠? 둘이 같은 취미가 있으면 좋더라고요, 저희처럼. 3585, 저희라고 하셨으면 두 분은 어떤 취미로 이렇게 처음 만나고 또 통하셨나요? 연애 일기 한번 도전해 보시죠. 2901, 사랑에 낚이셨군요. 그런데 저는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미끼도 끼울 줄 모르고 쬐끄만 고기가 잡히면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놓쳤나 봐요. 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이태균 씨 곁에 있기만 해도 왠지 편안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하셨습니다. 연애 일기 만약에 우리 이장미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실명 등장했죠? 후기입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우리는 8개월째. 취미가 같으면 연애가 오래 간다고 하던데 진짜요?

0: 그치, 번호판이 바뀌지. 아, 헷갈리네. 아무튼지간에 보면 알죠. 내 차 모르나요? 모르나? 중고차는 안 바뀌어. 아, 헷갈립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서. 예, 아무튼지간에 반가웠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권호규 씨에게도 랜덤으로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5131 대구에서 택배하고 있는데요. 부쩍 더워진 날씨에 뛰어다니다 보니 땀이 많이 났어요. 엘리베이터 타서 혹 땀 냄새가 날까 봐 최대한 구석에 붙어 있었는데 아주머니께서 땀 닦으라면서 손수건을 쥐어주셨습니다. 고운 꽃 자수 손수건을 더럽히기 아까워서 거절을 했지만 웃으시며 수고가 많아요 한 말씀 남기고 떠나시더군요. 아주머니 덕분에 올여름은 덜 힘들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택배하시는 5131 이 기사님 마음에 이렇게 또 시원한 그냥 바람 한 줄기를 선사해 주셨네요. 기사님 화이팅이요. 랜덤 선물 세트 고운 꽃 자수 손수건을 얼떨결에 선물 받게 되신 5131 기사님께 보낼게요.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2: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5: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6: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Super Radio.
1: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0: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킹스턴 루디스카 마이 코튼 캔디.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추억 속의 재회 신승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목요일 3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영화 보기 좋은 날 함께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보기 좋은 날이 되겠네요. 쉽고 재미있는 퀴즈도 준비해두겠습니다.

0: 건드리는 그 조용하고도 묵직한 이야기.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화 보기 좋은 날.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라이너님 오셨습니다. 네. 라이너님은 영화를 직접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1: 네네.
0: 근데 개봉은 언제 해요? 그 진짜 오래전에 촬영 끝나고 네. 후반 작업 들어가셨다는 얘기 지금 몇 달 전에 들은
1: 그렇습니다.
0: 것 같은데.
1: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네. 제가 중간에 막 아프고 아. 이러는 바람에 조금 미뤄졌는데요. 네네. 조만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0: 급한 건 아니니까 마음에 그렇죠. 들 때까지.
1: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이 마음에 들 때까지 한다는 것도 한두 끝도 없어서 중간에 멈춰야 되겠더라고요.
0: 아, 네네네. 네.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1: 네. 적당히 네. 하는 게 최선인 거죠.
0: 잘 마무리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1: 네.

0: 보고 있으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집니다.
1: 맞아요.
0: 그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와. 이 드라마를 만든 작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 맞습니다.
0: 이분은 박혜영 작가라고요. 대표작은 나의 아저씨 그리고 나의 해방일지 이 두 작품인데 이 드라마를 모르는 분들이 전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아저씨는 정말 엄청난 작품이다. 어떤 분들은
1: 인생 드라마.
0: 그렇죠. 네. 인생 드라마 혹은 대한민국 드라마의 아주 중요한 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나의 해방일지 역시
1: 추앙 열풍을 불러일으켰죠.
0: 엄청났었죠. 진짜 네. 정말 대단했었는데 그런 신드롬을 일으킨 작가입니다.
1: 그렇습니다. 김정희 씨가 모자무사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0: 깊이 관찰한 분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화해야 되고 어떻게 만져줘야 되고 어떻게 되돌려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작가인 것 같다. 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1: 드라마를 다 보고 나니까 제목을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 주인공을 왜 그렇게 설정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0: 그렇죠.
1: 전작들과 달리 전작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정말 싸우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나 자신과 싸우고 그렇죠. 세상에 맞서서 싸우고
0: 모두가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만의 전장이 있죠.
1: 맞습니다.
0: 자신만이 싸워야 되는 링이 있고요. 언제나 그 링에 올라가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싸움에 노출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1: 네.
0: 사실 저는 그

0: 요즘 보기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공한 영화 감독이 나오는데
1: 그쵸.
0: 자신과 얼마나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네.
1: 박경세 감독.
0: 네, 박경세 감독이랑 장은주 감독은 네. 어느 정도 닮았다고 생각하느냐. 네.

0: 영화계는 황동만 씨가 여기서 작품에서 15년간 영화감독으로 데뷔를 못한 사람으로 나와요.
1: 맞아요. 거의 20년 가까이만.
0: 그렇죠. 네. 근데 실제 영화계에는 20년 넘게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1: 진짜로요?
0: 실제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직

0: 있었고 매년 각종 방송사 공모전들 낙방하며 좌절도 많이 겪었거든요. 그 시절에 쓴 20여 편의 대본들 아직도 못 버리고 간직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보면 왜 떨어졌는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요. 황동만이 이런 말을 했죠. 성공까지는 안 바란다. 딱 한 편만, 딱 한 편만. 저도 그랬어요. 일회성 단막극 딱 한 편만. 하지만 최종심도 한번 못 가본 지망생일 뿐이었죠. 아무튼 다시 써볼까, 다시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언가 꿈틀거리는 마음 때문에 싱숭생숭 뭐 그냥 그랬습니다.
1: 야, 진짜. 너무 공감이 되고.
0: 네.
1: 예, 저도 이제 창작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소설도 썼었고 지금 네. 영화도 만드니까
0: 야.
1: 이 마음이 어떤 건지 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0: 자, 그러면 퀴즈 내드리고
1: 네.
0: 그리고 나서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눌게요.
1: 네. 개성 넘치는 대사들로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모자무사. 바로 박혜영 작가의 작품이죠. 박혜영 작가는 전작들을 통해서도 현대인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해왔는데요. 다음 중 박혜영 작가의 작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또 오해영, 2번 나의 해방일지, 3번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0: 정답 아시겠죠? 얼른 보내주세요. 정답 맞힌 분 가운데 5분 추첨해서

0: 구교환 배우한테 먼저 갈 것 같은 느낌?
1: 구교환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네. 라는 생각이 들 와. 정도로 대단한 배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윤정 씨가 예, 영화사 PD를 연기했죠. 변은아.
0: 진짜 연기가 깊어졌어요.
1: 달라졌습니다. 와. 거기에 이제 나오는 배우들이요. 이제 오정세 배우라든지.
0: 대세죠.
1: 강맑은 배우라든지.
0: 너무 좋아요.
1: 또 이제 배종옥 씨. 네. 뭐 한선아 씨라든지 뭐 이 배우들이 모두 정말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고.
0: 네. 박해준 배우 빼놓으면 서운하죠.
1: 박해준
0: 네.
1: 배우 빼놓을 수 없죠. 그 배우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그들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좀 황홀해지는.
0: 네. 저는

0: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폭력적인 말을 듣고 나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 감정 워치라는 네. 게 감정 시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허기라는 두 단어가 떴을 때 아, 저는 이 드라마가 보통 드라마가 아니라는 거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들었을 때 분노라든지 뭐 절망, 좌절 이런 걸 줄 알았는데 허기가 뜨고 오히려 집에 가서 마구마구
1: 맞아요.
0: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그런 모습에서
1: 왜 내 인생이 네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건데요.
0: 그렇죠.
1: 와, 진짜.
0: 마치 빌리 엘리어트를 네.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1: 9540 볼수록 빠져드는 드라마 극중 강

조심했다는 걸 알고 계시는구나 하며 책임감을 더 가져보기도 하고 위로도 해봅니다. 아, 정말 축하합니다. 4527 유일한 승진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그만큼 인정을 받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참 좋네요. 너무 미안해 하시는데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분명히 올려주실 분이라는 걸 안다. 이런 신뢰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서로를 신뢰하는

0: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6: 카베페 주문.
5: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6: 카베페 주문.
7: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하시면은 이렇게 일찍 퇴근할 기회가 있다면 저 같았으면 그냥 집에서 잤을 것 같은데 와 헬스장에 가시다니 엄청나게 부지런하신 분이시군요. 아 근데 맞아요. 이게 몸의 루틴이 그 일하는 사이클에 적응이 되면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긴 해요. 그러면은 이왕이면 헬스장에서 건강하게 예,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겠죠. 헬스장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푹 주무세요. 7724님. 앞으로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힘내시라고 커피 쿠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973.

이 시간까지 뒤척뒤척 잠을 못 이루고 있네요.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 벌써 5시가 넘어갔어요. 하루빨리 잘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아이고. 아니, 그러면 일찍 일어나신 게 아니라 5시까지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안 돼요, 9734님. 이게 뭔가 저는 이제 어떤 일인지 잘 모르지만 해결이 지금 잠을 안 잔다고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왠지.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주무시고 좀 맑은 머리로, 맑은 정신으로 이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또 이렇게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잠이 안 오긴 하더라고요. 9734님 끝까지 안 들으셔도 되니까 얼른 주무세요. 예. 그리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노래 듣고 올게요. 솔과 성시경이 함께 부른 니쥬, 그리고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그러니까요. 왜 남편분께서 그렇게 바쁘셔가지고, 그죠? 3256님. 너무너무너무너무 아쉽게도 친구들이랑 가야 돼서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아유, 또 이렇게 우리 남편분께서 센스 있게 바빠주셔가지고, 예, 교토 재미나게 다녀오시고요. 또 너무 이렇게 너무 기분 좋은 티 내지 마시고요. 아, 나 진짜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아, 너무 아쉽다, 진짜. 우리 다음에 같이 놀자. 이렇게 좀 아쉬운 티도 내주시고요. 아셨죠? 저희끼리의 비밀로 합시다. 예, 너무 기분 좋았던 거는요.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그 옆자리 사수가 생일 선물을 줬는데요. 바디워시 세트에 데오드란트를 줬어요. 이거 혹시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0: DM 보냈는데 사줄까? 라고 답장이 왔어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1: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어린 친구들도 많이 들으시네요. 제가 이제 언니라고 불리는 그 기분이 되게 좋네요.
0: 그린라이트? 저는 한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데이식스 좋아합니다. 들려드렸습니다. 7910님, 햄디님 제 사연도 한번 불러주세요. 60대 주부예요. 우리 아들 파이팅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김용환? 파이팅해요. 다 잘 될 거예요. 아들 항상 응원해요. 60대시면은 저희 어머니랑 왠지 비슷한 연배실 것 같은데 김용환님께서도 그러면 저랑 비슷한 나이대가 아닐까 싶네요. 우리 30대 뭐 확실하진 않지만 2030 파이팅이고요. 모두 모든 세대 다 파이팅입니다. 김용환님 이렇게 어머니께서 응원 보내주시는데 아우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김용환님 파이팅! 노래 띄워드릴게요. Wave to Earth의 Bad.

0: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

세상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감성적인 음악과 함께 영어 표현들 알아볼게요. 먼저 오늘 미션 문장부터 들어보시면서 영어 문장으로 떠올려보세요.

첫 번째, 난 그거 돌려받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둘 다 그렇네요. 세 번째, 난 진지한 관계는 좀 어려워요.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칼럽의 2000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굳이 노래한다라는 해석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당신과 함께 외롭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의역하셔도 자연스럽겠죠.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난 진지한 관계는 좀 어려워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뜻일 거고 I don't want to be tied down 이처럼 T-I-E-D, tied down 네, 묶여있고 싶지 않아 라고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뭐 I'm not good with long-term relationships 네, 대체 문장들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럼 리듬 타면서

0: 더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난 그거 돌려받고 싶지 않아요. I don't need it back. I don't need it back. I don't need it back. 두 번째, 둘 다 그렇네요. That makes the two of us. That makes the two of us. That makes the two of us. 세 번째, 난 진지한 관계는 좀 어려워요. I've got commitment issues. I've got commitment issues. I've got commitment issues.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열공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요.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0: 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김경혜님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나이가 들었어도 흥과 열정은 남아있어요. 신나고 힘나는 거북이의 빙고 신청합니다. 그럼요. 나이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2176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우리 셋째 딸 고2 3박 4일 제주도로 수학여행

0: power, the power, power, power, ladder.
1: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만나볼게요. 7665님께서요, 저는 요즘에 벽 집 스쿼트 하기에 빠졌습니다. 퇴근하고 TV 보면서 슬쩍 시작하는데 몇 번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더라고요. 은근히 운동이 돼서 요즘 제 다리 근육이 바쁘게 일하는 중입니다. 벽 짚고 스쿼트 하기. 벽 짚고? 아, 어? 궁금한 게 왜 벽을 짚어야 돼요? 그냥 스쿼트랑 좀 다를까요? 어쨌든 스쿼트가 여러분 진짜 좋대요. 이게 하체 근육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벽 짚고 스쿼트? 저도 오늘 한번 해볼게요. 우리 7665님 부지런하시네요. 그리고 2058님께서는 햄디 모닝러닝 5km 인증합니다. 상하 짱! 하시면서 와 빠르시다 이분. 6분 45초 5.53km. 와, 오, 대단하신데요? 여기 지도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다니. 새삼 저희가 참 가까운 사이인 게 느껴지네요. 우리 2058님 아침부터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러닝할 때 한계가 5km거든요. 5km밖에 못 뛰는데 저는 6분 45초도 못해요. 저는 막 7분대 나오고 그래요. 근데 진짜 되게 부지런하시네요. 우리 7665님 그리고 2058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으니까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제시 제이,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니키 미나즈가 함께 부른 뱅뱅.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극단적인 절제는 오래 못 간다.
1: 요한아, 너 이거 먹을래?
2: 어, 뭐야? 빵이야, 빵?
1: 어, 회사 앞에 새로운 빵집 생겨가지고. 야, 사람 진짜 많더라 본데. 아, 이거 줄 서서 사왔어.
2: 어, 맛있겠다.
1: 이거 먹어, 너 크림빵 좋아하잖아. 왜?
2: 아, 안 돼.
1: 왜?
2: 아니, 나 2주 뒤에 건강검진 있거든? 그래서 다이어트 좀 바짝 하려고.
1: 아이, 야, 평소 생활 건강으로 하는 거지 뭘 건강검진 때문에 몸을 만들고 그러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2: 아, 또 뭘 모르네. 최소한의 양심이지, 양심.
1: 아, 이상하다. 살 안 찐 것 같은데. 빵순이가. 먹지 마라, 나 다 먹는다.
2: 아, 준 걸 또 왜 뺏어가. 나중에 먹을게, 나 줘.
1: 그니까. 야, 방금 딱 해가지고 나온 거 내가 탁, 어? 하루 한 사람 더 세 개라고 밖에 안 했는데 내가 세 개 다 챙겨왔다니까, 진짜.
2: 아.
1: 야, 하나 먹어. 먹는다고. 야, 저녁에 좀 덜 먹으면 되지.
2: 아니야, 나 이거 진짜로 나중에 아껴서 먹을게. 나 진짜 한다면 한 사람이거든? 괜히 꼬시지 말라고. 아, 근데 저녁도 안 먹었더니 배가 진짜 너무 고프네. 아, 빵. 아, 이거 그냥 먹을까? 아, 크림빵. 아, 안 돼. 아, 박철규의 비웃음을 또 당할 수 없지.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아니, 이거 따뜻할 때 포장했나봐. 빵이 납작하니 눌려졌네. 아, 아까 먹었어야 했는데. 아, 진짜 못 참겠다. 딱 한 입만 먹어야지. 한 입만.
3: 아유, 빵순이가 역시 빵순이 했네. 아유, 아. 허유원씨 건강검진 때문에 다이어트 한다더니 빵을 아주 엄염염 맛있게도 드시네요.
2: 아유,
1: 야, 내가 너 아침에 먹으래 그랬지 너 진짜. 야, 지금 너 방송 들어가면서 먹으면은, 야, 살쪄. 야, 건강검진 진짜.
2: 아, 나 다이어트 잘하고 있었다고.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0: 거거든요.
1: 전에 한번 그랬었잖아요. 그 대구에서 지방 근무할 때 술 마시고 KTX 타고 서울에 올라오는데 걸신 들린 것처럼 도너츠 6개를 막 먹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귀신 걸린 줄 알았다고.
0: 아 근데 진짜 그랬어요.
1: 귀신 들린 줄 알고 계속 먹었어요.
0: 아, 왜냐면 제가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사실은 빵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빵을 사랑하지만 빵을 좀 엄청 절제하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와 진짜 술 마시고 기차를 탔는데 제가 홀린 듯이 그 이렇게 한 박스로 도넛을 샀어요. 내가 먹고 싶었던 거. 근데 더 억울한 건 뭔지 알아요? 기억이 안 나, 맛이. 그냥 칼로리만 채운 거예요. 살만 찐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그 부스러기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1: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렇게 간이 아픈 사람이 네. 말도 없이 6개를 다 먹었으니까.
0: 아, 근데 최근에도 제가 진짜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 게 최근에 술 마시고 아 편의점에 가서 불땡 볶음면을 먹고 그다음에 두바이 와플이 너무 평소에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걸 참다 그것까지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너무 후회됐어요 진짜.
1: 아 그러고 얼마 전에 녹화했나 보다. 땡땡 부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또 바깥에서 이 미니 선풍기를 쐬려고 하면은 살짝 부족할 수 있는데, 또 실내에서 막뭐 화장할 때나 그럴 때 틀어놓으면은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예, 너무 이렇게 너무 돈 날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밀폐된 공간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구구. 노래 듣고 올게요. 태양의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요. 조지와 유라가 함께 부른 로미오 앤 줄리엣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 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네, 조정식 FM 대행진 5월 28일 금요일 아침 시작했습니다. 최진관님께 오늘의 주제곡으로 10cm 그라데이션 들려드렸고요. 최진관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도라지즙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아 역시 집단지성이 대단합니다. 지금 오늘 문자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그 3103님이 30대 여자입니다. 헬스장 옮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성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좀 이제 이 어떤 대쉬 자체가 좀 부담 대쉬라는 단어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썼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면 아 좀 헬스장은 사실 운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 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아 이런 접근 그렇죠? 예. 김경태 씨도 그날 이후에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8분 지나고 있고요. 앞서 그 날짜를 좀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자, 첫 코너 조정식식 음악 퀴즈 힌트를 좀 먼저 드릴게요. 80년대 디스코 감성이 물씬 풍기는 손담비 씨의 히트곡이고요. 네, 그 요일을 말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손담비 씨의 이 곡도 토요일을 좀 대표하는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으로 도전해 주시고요. 어제와 그저께는 음정보다는 가사 전달에 좀 그 중점 둔 분들이 연결이 됐었는데 오늘은 가사, 음정, 춤까지 다 안다. 춤 뭐 추시면은 저희가 숨소리나 호흡으로 느낌 다 봤습니다. 자신 있는 분들 도전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금요일 4부 모르면 물어보자. 국내 최대 테마파크 용인 땡땡랜드에서 꽃과 식물의 모든 것을 총감독하시는 꽃바람 이박사 이준규 그룹장님과 두 번째 시간 함께하니까요. 많이 환영해 주시고요. 네. 조정식 씨 음악 퀴즈 힌트 이 정도면 됐죠? 토요일 손담비 씨 노래고 토요일 이 정도 키워드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문자 샵8910으로 도전장 많이 내주시고 또 사연도 보내주십시오. 재밌는 사연, 축하 사연, 근황 사연 다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10,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네. 지금 뭐 앞서 그 우리 헬스장 일단 그거는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 진관 씨가 조금 그 우리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고백했으면 좋은 게 헬스장은 이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고백을 하면 그분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그분이 마음에 들어도 불편할 것 같아. 그쵸? 내가 운동하는 모습 혹시 막 보고 있지 않을까 의식도 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저는 이제 이 저것도 연기하게 되네. 저는 이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많이 불편하실까봐 저는 이제 헬스장에 안 나올 거예요. 내지는 저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도 운동 편하게 하셔도 돼요 하면서 줬으면 좀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명함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른이 되고 또 뭐 직장이 생기고 직업이 생기면은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연락처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 그게 좀 별로인 것 같아. 이게 직업이나 직장이 좋아도 좀 별로 아니에요? 약간 약간 뭔가 그런 마음이 아니어도 약간 자랑하는 느낌 좀 있는 것 같고, 그죠? 저는 좀 그렇더라고. 예. 아무튼 근데 진관 씨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봐라. 죄송합니다. 블레스 유 해주셨죠? 예. 좀 기다려봐라. 그리고 좀 그 조사해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혹시 SNS가 공개 계정이라면 좀 SNS 그 위에 한 6개, 9개 정도의 그 피드들 비롯해서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거. 예, 그리고 스토리에도 이제 뭐 좀 그죠? 예, 좀 조심하시고 그렇게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지키는 내 마음을 너는 혹시 알 계속해요?
1: 진짜 팬이야. 왜냐면 제가 어디까지 부르시나 그냥 듣고 있었거든요. 아,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아 토요일 밤이었고요. 공기영 소리백 창법이셨고, 아 너무 그 노래 스타일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아 명랑하고 잘 들리고 좋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선물로 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식식플레이스입니다. 주문하신 오늘의 소식 나왔습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고객님, 방한 외국인들의 한 달 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에 한 달 이상 머물며 현지인처럼 생활하는 장기 체류형 여행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 관광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한 달 살기 상품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2% 증가했습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한국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려는

0: 외국인들의 한국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어 수업과 한식, 한복 체험, 태권도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식 웨딩 촬영을 위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예비 부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음료 아메리카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맞히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다음 중 최근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여행 방식은 무엇일까요? 1번
1: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0: 1번 2번 한 달 살기 3번 동작 그만 어디서 밑장 빼기 이렇게 세 개 보기입니다. 정답 보내시는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센스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십시오. 아, 블랙핑크 In Your Area로 갑니까? 네. Love Sick Girls 같이 듣겠습니다.

조정식의 팬댕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정답을 먼저 발표할게요. 정답은 2번 한 달 살기였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한국에 한 달 살기를 하기 위해서 많이 온다 이런 소식을 또 전해드렸고요. 오답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아메리카노 선물 보내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FM댕진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답으로 메시지 많이 오네요. 2226님께서 헬스장에서

선물 드립니다. 0567님 멜로디군요. 사랑했기 때문이기 야기야기 선물

그치, 헬스장은 진짜 나 이제 안 나, 저안 나올 거예요. 저는 오늘 그만둡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로 가야 됩니다, 꼭. 네. 자, 바로 이어서 FM 댕진 정식이랑 옴뇸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내가 만약 아이돌이라면, 이 주제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연예인이라면 쟤보단 잘하겠다. 이런 말씀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 여러분이 아이돌이라면 어떤 그룹의 멤버, 또 어떤 그 롤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좀 뭐가 잘 어울릴 것 같은지 저에게 그냥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래퍼 담당에 무대를 좀 휘어잡을 수 있는 무대 장악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대가 이렇게 약간 좀 T자로 돼 있다면 그 뒤쪽에 있다가 관객과 호흡하기 위해서 좀 앞쪽으로 먼저 나가는 멤버 있죠. 그리고 앞에 물병들이 있어도 그 물병으로 물 제일 먼저 뿌리는 멤버 있죠. 그리고 점프할 때 서전트 제일 높이 뛰는 멤버. 약간 좀 이거는 제 얘기인데 저는 약간 좀그 이런 느낌. 약간 리더이면서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어떤 MC가 이렇게 주면서 답변을 요구할 때 가장 먼저 그 마이크 잡는 멤버 있죠. 좀 자신감 있게. 그리고 멤버들이 믿어. 마이크 잡은 나를 믿어. 제가 말하면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딱 현명하게 대답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리더십 있는 그리고 약간 포지션 래퍼고 춤은 약간 좀뭐좀 부족할 수 있지만 기세로 밀고 나가는 그런 멤버.

0: 폴킴의 가요광장.
1: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Super Radio.
2: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윤상과 정식이가 전해주는 소소한 뉴스 막간 소식. 자기야 그거 들었어? 들었어?
1: 네, 안녕하세요. 정식 씨 오랜만이에요. 박찬호입니다. 오랜만에 정식

0: 갑자기 제가 LA 스테이션에
1: 있는데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LA 얘기는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0: 제가 이거 원래는 이거 하려고 온 건데
1: 저희가 뉴스가 지금 또 많이 소식이 있기 때문에
0: 저는 뒤로 빼주면 안 돼요?
1: 월드컵이 2주 남았기 때문에
0: 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빠지겠지만
1: 지금 대통령님을 모셔가지고 지금 얘기를 좀 나눠 찬호팡님도
2: 제가 말입니까?
1: 아니면 이거 트럼프 대통령님 모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모셨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전쟁 때문에 좀 이쪽에 신경

0: 기원합니다.
1: 네, 앵클 앵커님 소식 감사드리고요.
0: 여기서 하나 더. 오늘과 내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시기를 바라면서, 투표 안 한다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물론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정상. 하지만은 가급적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여기서 마칩니다.
1: 시간이 된다면 투표를 꼭 하라는 메시지까지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자, 노래는

느낌인데 3609님 선물 드립니다. 정나리님, 저는 미녀 아이돌이 돼서 소주 광고 찍고 싶어요. 술집에 제 브로마이드 사진으로 벽에 도배됐으면 좋겠어요. 딱 그 깨끗한 이미지의 그죠 아이돌 그 센터 그쵸. 에, 정나리 씨 선물 드립니다. 0633님, 저는 나 혼자 사는 담당이요. 혼자 살면서 이것저것 잘 해먹고 사는 예능 멤버

걸그룹 엔딩 요정이요. 가쁜 숨을 쉬면서 예쁜 척하기 자신 있어요. 심양선 씨. 소방차의 정원관님처럼 무게감 있고 또 춤 잘 추고 이런 느낌으로. 정원관 형님 정말 멋진, 제가 실제로 뵌 적 있거든요. 진짜 멋진 형님이시더라고요. 심양선 씨였고. 1339님 아일릿 1이 나왔어요. 연습생 기간은 짧지만 센스가 있어서 말도 잘하고 자꾸만 눈길이 가는 사랑받는 스타일 은평구 원인은 접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제가 TOP 얘기도 하고 뭐 보넥도 얘기도 하고 뭐 그랬었지만 사실 또 제가 또 올해 또 이렇게 또 그 아이돌로서 동경했던 나오네요. 저는 사실 그 약간 그 래퍼 멤버들을 좀 동경하는데 재키에서도 이제 은지원 씨 느낌. 잭스키스의 명곡이죠. 같이 예감 듣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메디

0: 좋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

0: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가 철거비를 지원하여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제로로 해결해드립니다. 여기에 재산세 감면과 신축시 취득세 혜택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은 줄고 땅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비용 부담은 비우고 세제 혜택은 더하고 관리 걱정은 덜고 빈집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지금 관할 시군 구청에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함께합니다.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0: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2: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3: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가 적고 좀 내성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꾸 우리 작가님한테 다른 성대모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심리인가요? 아내분께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1: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제 바비킴 해가지고 오늘을 뭐 할 거냐 했더니 아 어제 많이 준비하긴 하더라고요.
0: 아니, 그럼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가 그래도 제일 괜찮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어제 바비킴

0: 했던 거예요. 야, 좋아요. 프리즈니. 재밌네요. 최민식 씨도 너무 재밌고. 원희님이셨습니다. 아니, 정말 내성적이지만 또 그 진짜 옆에서 함께하고 싶은 그런 친구랄까? 너무 매력적이네요. 원희님.
1: 예.
0: 오늘도 그 퀴즈 좀 잘 풀어주십시오. 내일도 좀 기대하고 싶거든요.
1: 예.
0: 네, 월요일까지 또 봐야 되니까 오늘 파이팅입니다.
1: 네, 파이팅.
0: 네, 파이팅!
1: 파이팅!
0: 네, 박현정 씨가 언니님 차분한데 은근 웃기시다. 응원해요. 라고 하셨고, 석경 씨도 그렇고, 지금 뭐 잘하네요. 막 난리 났습니다. 마지막 거 비슷하네요. 명희 씨도. 좋아요. 자, 반전 매력 언니님과 오늘 퀴즈 할 거고요. 도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842님이시고요. 아이 학교 등교시키면서 매일 듣고 있어요. 오늘은 남편이랑 같이 건강검진 가는 날이라 같이 등교하면서 들어요. 오늘 꼭 퀴즈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회 주세요.

0: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어, 초강여행 한번 해보면서 두 분 준비되셨습니까?
1: 네.
0: 좋습니다. 네. 자, 문제 드립니다. 두 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2: 아니요.
0: 어, 한 분은 좋아하고 한 분은 별로 안 좋아하고 야구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2013년 5월 29일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들이 모여있는 메이저리그에서

0: 치킨 좋아합니다. 아,
1: 치킨. 그러면 치킨 드리겠습니다. 아내분이랑 그 치킨 그 같이 맛있게 드십시오.
0: 아, 예, 감사합니다.
1: 저희가 기본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언니님,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빠빠이.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1: 네. 자, 언니님과 함께 달려봤습니다. 비니님.
2: 네.
1: 비니님도 선물 뽑겠습니다. 1번부터 5번 중에 골라주세요.
2: 네.
1: 네, 랜덤 박스 돌려.

0: 아, 시간이 안 맞는구나.
1: 네, 시간이 안 맞아. 오늘은 아, 건강검진 때문에 시간이 맞아가지고요.
0: 아, 그렇구나. 아유, 건강검진, 네,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아, 비니님이 새로운 승자가 됐고요. 비니님과 맞붙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응원, 아, 응원이래. 그 도전 문자, 문자샵 8910으로, 문자로 도전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네, 청취자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취자 퀴즈입니다.

LA 다저스에 입단한 최초의 한국인 메이저리거 이 사람입니다. 앞서 류현진 선수의 별명이 코리안 몬스터였다면 현역 시절 이 사람의 별명은 코리안 특급이었습니다. 지금은 투머치 토커라는 애칭이 더 유명해졌는데요. 오늘 이부 들었어 들었어에 성대모사로 출연을 하셨었죠. 한국 야구의 살아있는 전설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찬호박, 2번 재밌는 오답을 보내야 하는데 강박, 3번 요즘 약속 잡을 때 쓰는 말 켈박. 세계보기입니다. 박으로 끝나는 세계보기고요. 정답 보내실 곳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샵 8910, 콩은 무료.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 뽑아서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 협찬 해물 밀키트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노래 듣는 동안 정답, 재치 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십시오. 아이들의 톰보이 듣겠습니다.

0: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퀴즈 같이 풀어봤고요.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찬호박이었습니다.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조정식의 FM 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명단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오답. 재미있는 오답 있을지. 다온님 멜로디로.
1: 이것밖 나를 한번 쳐다박.
0: 시작으로 좋아. 선물 드립니다. 안선영 씨, 나이 드니 계란형 얼굴이 늙은 호박. 셀프티스 문자. 안선영 씨 선물 드립니다. 정택초 씨, 슬픈 문자입니다. 우리 딸 말 듣고 따박따박. 이제 시작이에요. 5849 간절한 바람을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 아내 김혜진이 제발 했으면 좋겠다. 외박. 믿는단 소리고. 잠깐은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도 괜찮겠다. 하루 정도. 일단 무엇보다도 믿는다는 소리예요. 예. 진수민 씨, 월급이 들어오면 아내에게 송금 압박. 슬픈 문자들이 많이 오네요. 네. 7017님도 슬픈 문자입니다. 우리 부장님 아침부터 내 속을 박박. 하지만 오늘 금요일이라는 거. 네. 금요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조금만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기상청의 송소진 씨와 함께 날씨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진 씨, 좋은 아침.
2: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에 어울리는 과일은 시원한 수박. 오늘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서울과 강릉, 대전 28도, 광주 27도, 대구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 덥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낮에 대부분 30도 를 웃돌며 오늘보다 조금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고요.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걷히겠고 먼지 농도도 다시 보통

0: 네, 간추린 모닝뉴스 KBS 오현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이제 뭐 지방선거 다음 주네요.
1: 네.
0: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1: 네, 본투표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3일이고요.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하고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모바일 신분증도 가져가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캡처한 것 말고 직접 앱을 실행해서 보여줘야 인정되니까요. 이거 확인하시고요. 지방선거는 좀 뽑아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1차로 투표용지 받아서 투표를 하고 함에 넣고 또 2차로 용지를 또 받아서 투표하고 이렇게 두 번 투표를 해야 되니까 가서 좀 확인하시고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0: 이걸 금리를 올릴 거란 전망이 가장 많았고 1회 인상은 7개, 3회 인상도 2개나 됐고요. 또 7명의 위원 중에 2명은 이번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냈습니다. 또 신 총재는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가능했었다라는 이제 취지의 말도 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7월 인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8월까지 2회 연속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는 주식 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운용자금 중에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고요?
0: 네, 국민연금은 이제 금융 상품별로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내 주식은 14.9%까지 보유할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코스피가 8,000을 넘으면서 이 국내 주식 평가액이 늘어나서 이 비중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24%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이 14.9%를 맞추기 위해서는 150조 원어치 이제 국내 주식을 팔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대규모로 매도하면은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 비중 한도를 20.8%로 늘리기로 했고요. 또 이렇게 목표한 비중보다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해도 이걸 허용해 주는 게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인데 이것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큰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될 일은 이제 없도록 이제 한 건데요. 그래서 주식 시장 안정에는 좀 기여를 하겠지만은 지금 국내 주식이 워낙 크게 오른 상황이라서 변동성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4: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3: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5: 네, 현재 시간 8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모르면 물어보자 국내 최대 테마파크의 식물 총감독이자 조경 디자이너 이준규 그룹장님 모시고 예쁜 또 행복한 꽃 얘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모시겠습니다. 4부까지 잠깐 빠빠이.
6: 좋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6: 얼쑤 신난다!
7: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0: 모른다고 부끄러워 말고
1: 아는 척 딴소리 말고
0: 모르면 물어보자. 어느 사람의 정원에 가면 그 사람의 성격을 대강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정원을 통해서 계속 말을 걸고 싶다고 한 가든메이커 모르면 물어보자. 이번 주도 국내 최대 테마파크의 식물 총감독 이준규 그룹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이번 주도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준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아까 제 소개를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그룹장님은 그 사람이 가꾸는 정원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된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1: 사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0: 네.
1: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네 정원을 보여주면 내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맞출 수 있어. 정원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가장 사적인 공간에 살아있는 식물과 정원을 가꾸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그 정원에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꽃을 심고 내가 좋아하는 모양의 나무를 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정원의 모습만 딱 보면 자유분방한 사람인지 아니면 굉장히 디테일에 강한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금방 들어오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이게 우리한테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정원이 있는 삶을 한국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미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위기의 주부들이란 미드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게 이제 위스테리아가에 있는 그 주부들의 이야기인데
1: 네.
0: 그 거기 보면 이제 정원을 딱 보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네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성격이 정원에 다 나와요.
1: 그렇죠.
0: 예, 네. 좀 이렇게 막 되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에 강하고 막 예쁘게 막 화려하게 꾸미는 집이 있고 좀 깔끔하게 정원을 만들어 놓은 집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 거기서 좀 정원을 유난스럽게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 놓은 집 여자를 다른 집 여자들이 좀 질투하고 싫어요.
1: 그럴 수 있어요. 네.
0: 막 뭐 이런 맞아요. 것도 있고.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걸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느끼니까

0: 거죠. 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1: 울타리를 울타리 쳤어요.
0: 맞아요. 어, 역시. 아. 식대 대단하네요. 아니, 와.
1: 이 정도는 모두 아,
0: 진짠가요?
1: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호흡이었어요.
0: 아, 울타리를 그렇구나. 쳤어요.
1: 어, 재밌다. 네.
0: 그래서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씨앗을 심었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울타리를 치면서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아.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인간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맛있는 걸 심기 시작을 하고 조금 더 열매가 많이 열리는 걸 심기 시작을 하다가
1: 기왕이면 예쁜 거를
0: 그렇죠. 이제 배가 이제 좀 불러졌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멀리 안 가도 되니까 예전보다는 먹고 사는 게 좋아지다 보니 이제는 아름다운 곳에 눈을 돌리게 되고 꽃도 예쁜 거 하면서 정원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된 거죠.
1: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원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발달하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제 가드닝이 좀 낯선 문화긴 하잖아요.
0: 네.
1: 우리는 좀 그럴 여유가 없었던.

0: 진짜 왜
1: 아 뭐 예전에 아마존
0: 괴물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1: 그렇지 않고요. 우리 네. 저희는 자꾸 귀여운 애들만 갖고 와서 화분에 심어서 그렇지. 걔들이 정글에 있을 때는 네. 어마무시하게 괴물처럼 생기게 입도 엄청 크거든요.
0: 아, 그래요?
1: 타잔 아시죠? 네. 타잔이 아 하면서 자꾸 다녔던 그 덩쿨이 몬스테라 공중뿔이에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스토리들을 좀 갖고 있죠.
0: 아, 근데 그게 좀 작게 계량된 걸 우리가 그렇죠. 키우는 거구나. 근데 몬스테라 키우다 보면 이렇게 뿌리가 위로서 이렇게 막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0: 합니다.
1: 그리고 이제 처음 들여올 때 메모도 좀 이렇게
0: 그렇죠.
1: 하고
0: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지
1: 처음 만났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와서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궁금한 점들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0: 꽃바람 이 박사님 정말 정원 속에 있는 게 잘 어울리는 모습이신 것 같아요. 너무 멋지네요 하셨고 미옥 씨도 정말 유익합니다. 집중하게 돼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초록색을 원래 좀 좋아하셨나요?
1: 사실 초록색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색이기도 하고요.
0: 제일 좋아하는 색은 어떤 색이세요?
1: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색은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0: 네. 이유가 있을까요?
1: 글쎄요. 그냥 본능적으로 보라색이 더 많이 끌리더라고요.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이 있으면 네. 보라색이 먼저 손이 가더라고요.
0: 네. 그럼 보라색 꽃도 좋아하세요?
1: 보라꽃도 좋아하는데 네. 사실 보라꽃이 많지는 않아요.
0: 할미꽃?
1: 할미꽃도 보라꽃이 있기는 해요. 하얀색, 보라색, 노라색이 다 있는데 사실 유전적으로 보면 보라색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컬러라고 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장미꽃은 보라 컬러가 있는 꽃이 되게 희귀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테마파크 올해 보라꽃 테마가 좀 있기는 있고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리고 유전적으로

0: 튤립 축제를 하는 장소는 튤립이 끝나면 여름꽃이 들어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건 못하고 대신 새롭게 만들어 놓은 저희 이제 매화 테마가 있는 정원을 하나 있는데 네. 거기다가는 이렇게 해서 심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사이클로 피게 됩니다.
1: 아 네. 그렇구나. 네,
0: 그래서 튤립을 딱 심었는데 다음에 꽃이 안 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꽃이 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김정인 씨도 비슷한 뭐 마당 미니 장미 개화가 잘 안 돼요. 봄에 잎이 안 나오는 굵은 가지는 잘라줘야 될까요?
0: 네, 잘라주는 게 맞고요. 네. 장미는 내가 전정을 하잖아요. 꽃이 진 다음에 전장을 하면 한 40일에서 45일 정도 되면 새꽃이 피게 됩니다. 예, 계속 피게 되니까

0: 저희와 지금 2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1: 너무 재밌었고요. 네. 새로운 경험도 했던 것 같고 저는 무엇보다도 즐거웠던 게 식디께서 너무 유쾌하게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식물과 정원이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다를 떨 수 있는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한번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우리 그 그룹장님은 용인의 그 에땡랜드에 가서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고요. 금요일인 만큼 출근길보단 오후 시간 혼잡이 더 예상됩니다. 오후 일정 있으시다면 시간에 여유를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출근길, 지금은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인 자유로 부근과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정체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계속해서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조남과 학계 분기점 일대로도 속도 뚝 떨어지고요. 제2경유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 부근 주춤하다가 안현부터 일직 분기점 쪽으로 7km 구간 작업 정체가 꾸준한데요. 일직 분기점 1차로가 노면 보수 작업으로 오늘 출근길 내내 막혀 있어서입니다. 또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 기름 램프 부근 3차로는 고장난 차로, 가양대교 남단 방향 4차로는 작업으로 차단돼 뒤로 정체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10마리 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